휴대폰이나 카드, 차키를 두고 나가면 뭐 살짝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 이래저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정신을 두고 나가면 하루가 힘들어지죠. 못 빼놓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땐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정신 챙겼는지 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리암 갤리거의 Stand By Me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토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이 주말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이라서 뭐 주중보다는 조금은 좀 덜 혼란스럽고 덜 정신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네, 그럼 주말 아침에도 정신은 챙겨야죠, 그렇죠? 오늘 또 뭐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고. 0205님이요. 저는 아침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나오는데 이번 주는 정신을 어디다 뒀는지 계속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나오네요. 저는 왜 이렇게 덜렁거릴까요? 은근 스트레스예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데 가끔 두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근데 다시 올라갈 때 진짜 짜증나죠. 아, 내가 왜 이걸, 내가 직접 내렸는데 왜 이걸 내 입고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침이니까, 그죠? 에, 오늘 정신 챙기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절제 선반은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나제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그리고 예전처럼 그 저렴하고 흔한 생선이 더 이상은 아니죠. 고등어도 상당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워낙 좋아하는 식재료라 뭐 구이, 조림 뭐 할 것 없이 너무 맛있잖아요. 고등어. 네. 구이를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만 멍게 무침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근데 구울 때마다 뭐 냄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좀 주저하게 되는 건 맞아요. 0428님 아침부터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0: 됩니다.
1: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KBS 쿨 FM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6855님 사연입니다. 집 앞에 있는 오래된 이발소에 처음 가봤어요. 고수의 냄새가 나는 나이 지긋한 미용사분이 상당히 오래된 듯한 가위와 이발기로 순식간에 제 머리를 샤샤샤샥 잘라주시더니 머리 감을 때 보통 뒤로 눕잖아요. 이분은 머리를 앞으로 숙이라고 하더니 상당히 터프하게 감겨주시더라고요. 막 다뤄지는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고수신데 진짜? 하셨습니다. 다뤄지는 느낌? 표현이 이거 딱 와닿네요. 어떤 상황인지. 그 이발소만의 방식이 있죠. 저도 뭐 아주 어릴 때 이제 이발소 가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화단에 물 뿌릴 때 사용하는 그 물통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앞으로 숙인 다음에 감아 주시잖아요. 그 타일 같은 거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그런 데서 아주 옛날 이발소. 지금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죠. 지금은 이제 바버샵이 사실은 대세이긴 한데 바버샵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 요건 약간 좀 서양 문화잖아요. 바버샵은. 이발소는 이제 우리네 정서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디 좀 그 외곽 같은 데 시골 같은 데 가서 오래된 이발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예. 샴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3597님, 아침부터 아들과 싸우고 있어요. 학원 가기 싫다고 난리길래 그래 다 끊어 가지마, 엄마도 그 돈 아끼면 좋지 했더니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말래요. 그냥 화를 내래요.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엄마 나 포기하지마. 귀엽다. 해산물 밀키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포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듀스의 여름 안에서 6369님, 0070님 청해 주셨고요. 트라이앵글의 러브스로 이어집니다. 1610님 청해 주셨어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말마다 백숙, 수제비 등을 해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전 누님 형님들에 비해 한참 막내라 먹기만 하는데 그거 먹는 재미에 매일 배드민턴 치러 가요. 배드민턴 끝나고 먹는 백숙 얼마나 맛있게요. 아, 이걸 어디서 직접 해 드십니까? 백숙 수제비 같은 거를? 오, 약간 무슨 캠핑도 아니고 그냥 배드민턴, 이런 뭐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 봐요. 오, 대박이다. 멍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요거 이제 형님들한테 제가 오늘 멍게 갖고 왔어요. 한번 갖고 가세요. 예. 8196님. 형님, 어제는 아기 씻기다가 눈물을 찔끔 흘렸네요. 이제 10개월 키웠는데 팔뚝만한 아기가 어느덧 기어다니고 잡고 서고 퇴근하면 저한테 신나게 기어오고 하는데 불쑥불쑥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싶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 감동의 눈물은 언제쯤 멎나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잦은 눈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애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애들이 이제 많이 크고 나면 애들이 언제 컸지 보다도 옛날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아, 참 이랬는데.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훨씬 감동은 예전 그 장면들이 훨씬 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젖병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 찰리 포트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안정아 씨가 청해 주셨고요. 브루노 마스의 24K Magic으로 이어져요. 8164님이 청해 주셨네요.

0: 더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은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대차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올카.
1: 대차할 땐 어디로?

0: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하시죠.
1: 지친 퇴근길에는 금일아떼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1: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함께할게요.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하리님 사연이에요. 저희 아빠는 단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생일에도 케이크 사가면 이런 걸 왜 사와? 단 건 독이라니까 하시며 질색팔색 하시는데 밥 먹는 내내 케이크는 언제 먹냐? 케이크 언제 먹어? 물으시고 케이크 상자 열면 누구보다 먼저 식탁 앞에 오셔서 난 크림 많이, 난 과일 많이 라고 하세요. 아빠, 단 건 독이라면서요?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아버님은 그 독을 좋아하시는 걸로, 네, 단 걸 좋아하시는 걸로. 하지만 늘 그 자신과의 싸움, 먹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난 좋아하는데, 뭐 약간 이런 투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멀티 비타민 세트 드릴게요. 3004님, 자동차 정기 검사했는데요. 모두 적합 판정 받았어요. 직원분이 차 관리 엄청 잘하셨네요. 말해주셨는데 이게 뭐라고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칭찬받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작은 칭찬에도 기분이 좋아져요. 썼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날짜가 지나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 지났어요. 꼭 예약하고 가야겠네요. 보리차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성시경, 최유리의 로미오 앤 줄리엣, 이재훈의 작은 기다림 두 곡입니다. 1004님이 청해 주셨어요.

0: 있구나.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2: 성시경, 최유리의 로미오 앤 줄리엣, 이재원의 작은 기다림까지 들었고요. 5106님, 저희 아빠는 TV를 보고 계실 때마다 뭐 보시나 하고 쓱 보면 야인 시대를 보고 계세요. 이제 그 정도면 대사도 외우겠다 하면 무조건 이건 안 본 거예요. 분명 지난주도 지지난주에도 본 장면인데 야인 시대가 그렇게 재미있으실까요? 근데 야인 시대가 이게 꽤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드라마인가 봐요. 이렇게 저도 채널 돌리다 보면 이게 거의 자연인 수준으로 어딘가에선 해. 야인 시대. 예, 그리고 제 몇 공화국이죠? 그 또 드라마 또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는 계속 그 하더라고요. 예. 이게 자연이 나오는 채널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특정 채널을 모르겠는데 거기는 자연인하고 야인시대 두 개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틀다 보면 나와. 치약

칫솔 미스트 세트 드립니다. 7792님, 차디. 저 76대 1이란 경쟁률을 뚫고 취업했어요. 아이 낳고 그만두느라 15년 동안 길게 일을 쉬어서 이제 다시 일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음 주 또 출근하래요. 정말 오랜만에 일하는 거라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야, 76대 1 대단하십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15년 동안 그 일을 쉬셨으면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야, 능력자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행운의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을 음악 앨범이 열렬히 응원합니다. 자, 쉐리의 Believe, 산타나의 Smooth 두 곡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 쇼.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 우리는 그런 거 그런데 안 가. 아니 본인이 하기 싫고 가기 싫고 먹기 싫으신 걸 항상 우리라고 하십니다. 왜죠? 아 버릇처럼 우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동질감. 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 가족 뭐 그걸 좀 내세우시는 에, 이것도 약간 좀 그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시는 표현이기는 하죠. 세안제 세트 에, 선물로 드립니다. 강요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에, 그냥 말투가 에, 그러신 거지. 자, BF Feel It 0285님 청해 주셨고요. 안신혜의 왜 그래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진부한 얘기긴 한데 그냥 아내 말을 들으시면 삶이 편해집니다. 예, 이게 옳고 그르고 팩트건 뭐, 예, 뭐 다 떠나서 네 그냥 아내 말 들으시면 삶이 좀 편해진다는 거. 예, 그 말씀만 좀 살포시 남기고 싶네요. 예, 그래서 언젠가 좀 그 시간이 몇 년 흐른 후에 갑자기 딱 아, 이 형이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떠오르면 아, 그런 이유에서.

ON의 오늘 들었고요.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릴게요. Shawn Mendes, 카밀라 코베요의 세뇨리타 듣고요. 루이스 폰지와 저스틴 비버와 함께했죠. 데스파시토로 이어집니다. 998 하나님이 청해 주셨어요.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데프트 펑크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Lose Yourself to Dan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김미영님 주셨습니다.

듣기가 정말 어렵죠. 예. 그럼 관리가 잘 된 건지 이미지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관리는 잘 된 편이 아니거든요. 이미지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또 MZ들과 혹은 또 저희 라디오 듣는 분들은 MZ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또 기성세대들과 전 국민을 아우르는 예, 아우르는 명수 아명입니다. 예, 아무튼 잔망하다 이 표현은 진짜 고맙습니다. 자,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준비되어 있어요. 주중에 소개 못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니까 내 사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아주 쉬운 주말의 퀴즈도 있습니다. 이게 알짜배기죠.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화장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차하나 이사님이 주셨어요. 조충원 복숭아 축제에 명수형 오신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7월 25일에 EDM 공연하러 세종시에 갑니다. 여름 행사철마다 전국 팔도 순회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박명수 공연 축제 수시로 검색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은 그냥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사실 제가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는 길에 몇 박 사오려고요. 예. 자, 정균희님이 주셨는데 너튜브에서 20년도 더 된 바다의 왕자 무대 봤어요. 집하게 앳된 얼굴에 두건 쓰고 있던데 완전 힙합 전사 스타일 멋져요. 그게 그 2000년에 만든 노래, 2000년, 그러니까 20, 오늘 올해가 26년인가? 25년 내네, 25년. 예, 예.

사랑한다 마레오님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깨웠다고 화를 냅니다. 아니 해가 중천에 떴으면 당연히 눈도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 좀 혼내주세요. 요즘 친구들은 뭐 또 이렇게 저 새벽까지 뭔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뭐 게임이 됐던 작업이 됐던 많이 하니까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최학규님이 주셨습니다. 점심에 볶음밥 해 먹으려고 계란 참치 그리고 김치 넣고 맛있게 볶았는데 아, 밥이 없네 밥이. 띠로리. 실제로 그런 적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즉석밥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즉석밥 만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밥하기 어려우니까 즉석밥 하나 해가지고 하면은 맛있잖아요. 예. 참 살기 편한 세상입니다. 그죠?

2-3일씩 가서 좀 쉬고 거기서 좀 자연을 즐기고 이게 중요하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살기 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자기의 상황에 맞춰 하겠죠. 저는 전원주택에는 올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트렌드에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요즘 전원주택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황금숙님이 주셨습니다. 36살 딸이요. 지난달에 남친이 생겼는데 벌써 헤어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까요? 저도 사위 갖고 싶은데. 그냥 내비주세요. 뭐 위로를 해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그럼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한 사람만 주경창 만나. 만나다 헤어지다 만나다 헤어지다 그러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죠. 아니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 아이고 달면.

김민지님이 주셨어요. 월요일부터 치위생사로 첫 출근하는데 너무 걱정돼서 벌써부터 입맛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의 고민을 땡겨서 하지 마시라고. 예, 과거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법정 다툼을 할 때 판결을 앞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판결이 안 났잖아요, 지금. 왜 걱정을 해? 판결 나면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야만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됐네. 밥맛, 입맛 없으면 살이라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 입맛이 많아서 문제인 것도 있는 거지 뭐. 조석근님, 아들이 다 크고 나니 이젠 제가 아들 옷을 물려 입고 있습니다. 저보다 키도 덩치도 훨씬 커요. 글쎄 발 사이즈가 290이라니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과 동쪽 끝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서쪽 애기봉 전망대까지 국토 대장정 진행 중입니다. 아휴,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 얼마나 더울까? 아 얼마나 더울까? 아우 또 지금은 해 가을 해야지. 아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국토 대장정을 잘 안 해요. 예, 예전에 비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부터 한번 돌고 외국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덥지만 탈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우리 또 금수강산의 아름다움도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거리에서.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주말에 퀴즈의 정답은 1번 피부과죠. 피부과. 예. 선곡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Boy Next Door의 노래입니다. 바이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내일 11시도 박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와 제주에는 장맛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구름과 멀리 떨어진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정체는 조금 주춤해졌는데요.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반대 안성 쪽으로는 고덕터널 부근과 포곡 1터널에서 용인분기점 일대, 다시 금광터널에서 남한성 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더 가서도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2: 인터넷 라디오 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5: 올리비아. 아, 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었는데 뭘 해도 잘 어울리는 연예인들이 짧은 머리 하고 나오면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아, 나도 확 커트해버릴까? 그래서 도전했다가 실패한 적 다들 있으시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날이 더워지니 또 고민이 됩니다. 취사병 드라마 박지훈처럼 커트를 할까? 신년 단발머리 나도 해볼까? 이번 주말이 결단의 미용실 데인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자르실 건가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7월 4일 토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허각 그리고 정은지의 짧은 머리였습니다.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이거 완전 제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뭐 짧은 머리 그래요. 뭐 남자들은 머리 또 금방 기르니까 여자분들은 머리가 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더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저는 짧은 머리보다는 아 지금 탈색을 고민 중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회사에서 주변에서 탈색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뭔가 머리로는 변화를 주기가 사실 색깔이 아니면 색이 아니면 사실 남자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탈색을 먼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꺼내놓고 갑자기 다음날 근데 오빠는 탈색이 안 어울릴 것 같아. 뭐 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해서 지금 미용실에서는 탈색할 생각에 굉장히 신나 계시고요. 제가 워낙에 이제 색을 염색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긴장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지금 불신. 네, 지금 폴킴의 머리 색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펌은 제가 기장이 좀 짧기도 하고 기장을 좀 칠.

0: 무대에서 어떤 이미지 변신을 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발라드 많이 부르긴 합니다만, 네. 혹시 모르죠. 폴킴이 또 2027년에 저스틴 비버로 다시 대탄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제작진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기도. 자, 오늘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3, 4부에는 우리 진짜 출연료 올려줘야 되는 우리 균성 형님과 함께 합니다. 노을의 강균성님께서 김경호 성대모사 전용 성대로 갈아 끼우시고 또 오실 예정이거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다녀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의 첫 번째 주말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름옷 쇼핑? 아니면 여름맞이 헤어커트? 여러분의 주말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104번님께서 헝가리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친구가 잠시 입국했다고 해서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매일 본 것처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 폴디도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게 될지 기대되네요. 아, 저도 있죠.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혀 오랜만에 본 것 같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어릴 때 했던 막 어릴 때는 약간 비속어도 많이 섞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문장이 그렇게 고급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또 라디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이 말하는 형식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하게 그 옛날 친구들만 만나면요 그때 문장으로 돌아가요. 아주 그냥 그 입이 상스럽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거 아시죠? 또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그렇게 대화를 안 하면 약간 창피해요. 내가 얘한테 너무 갑자기 무슨 방송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예쁘게 말을 하려고 노력해보면 그 친구가 오글거린다.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비속어로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오래된 친구들이 편하다는 뜻이겠죠. 불타는 감자님께서 파스타를 좋아해서 라구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맛있게 완성되면 뿌듯하더라고요. 제 비법은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를 조금만 넣어도 풍미와 향이 확 좋아지고

그니까요. 네. 안타깝게도 꽝손은 아닙니다. 네. 요리를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저의 방식대로 해버린다. 약간 여기서 이만큼만 요거를 넣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볼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더 넣는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요. 물론 덜 맛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올시다. 4347번님께서 여름이라 뱃살 좀 빼려고 샐러드 먹고 있어요. 지금 계절은 자두, 살구, 복숭아, 감자, 오이, 가지 등등 재료가 풍부해서 샐러드가 정말 맛있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먹다 보니

단백질이 진짜 중요하다. 야채는 여러분 단백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과 야채를 같이 섭취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여주시면서 운동을 해줘야 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4347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네, 4347님의 아주 날씬한 네, 허리를 응원하면서 우수의 드라우닝 듣고 올게요.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어제 중2 아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호다다닥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프로미스9의 DM 듣고 왔습니다. 오늘 6424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뭘 보내면 좋을까요? 약간 뭔가 진정시켜주고 싶은데 이 아이를. 아, 그 아들님이 중2라 그랬죠. 네, 중2 친구에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뭐하긴 한데요. 아들 그렇게 난리치면 여자들이 안 좋아해. 평정심을 찾자고. 아, 정말 중2 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얼마나 귀엽고 설레요. 네, 저도 시간을 거슬러서 초등학교로 돌아가 보면은 그 반에 좋아했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좀 통통하고 약간 이렇게 까불까불거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좋아는 하는데 좋아한다라고 티를 잘 못 내고 막 장난만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괜히 가서 건들고 약간 시비 걸고. 뭔지 아시죠? 남자애들은 꼭 그래. 근데 우리도 우리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뭔가 이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조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 너무 기다리면 매력 없다. 네, 이럴 때 관심 없는 척 해줘야 돼. 꼭 DM 왔으면 좋겠네요. 그 SNS 아이디 주시면 저라도 대신 DM 해주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85번님께서 7평짜리 디저트 카페에서 5명이서 버터 자르고 설거지하고 빵 굽고 택배도 싸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좁아서 계속 부딪히지만 웃으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폴디도 카페 알바 해봤다면서요. 그 카페는 어땠나요? 그 카페는 문을 닫았답니다. 그 좀 전에 말했던 그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언어가 좀 저속해진다라고 했던 그 친구가 그 카페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그때 그 혈기왕성하게 만났던 친구들인데, 아, 제가 자세하게 모든 걸 말씀드릴 순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카페는 사장님이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희 일 진짜 착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 나름 A급 알바생이었거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유승우의 플레이리스트. 1, 2, 3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3: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4: 매일 오후 4시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천안에서 대학 친구들과 모임해요. 부산, 대구, 대전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천안에서 자주 모임하는데 이번엔 글램핑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또 하이볼을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레몬, 오렌지 넣고 상큼하게 만들어서 친구들과 신나게 달리고 싶어요. 또 천안에 유명한 빵성지가 있다고 해서 글램핑 끝나고 디저트까지 부시기로 했어요. 완전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MT 가는 기분이에요. 하이볼 만들고 빵까지 드시고 네 다들 중간에 스쿼트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놀고 와요. 9369님 폴킴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현우예요. 오늘 저는 엄마랑 같이 다 있는 가게에 가고 있어요. 슬라임 재료 사러 가는데 엄청 졸라서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예쁜 게 많아서 고르기 힘든데 엄마는 다 사는 건 안 된대요. 어떻게 엄마를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 있는 가게 매일 가고 싶어요. 아, 엄마 설득하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 연우 군일까요? 양일까요? 우리 연우가 이렇게 삼촌한테 연락 줘서 좋은데 삼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나중에 삼촌을 찾아와. 삼촌이 그냥 다 사줄게. 어디 가요 가요 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소정님 그리고 9369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여행 간다고 했는데 스쿼트 하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진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엉덩이랑 허리 근육이 굳을 수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으면 좋지 않아요. 중간에 한 번씩 해주면 얼마나 좋게요. 자, 여러분 토요일인 오늘

눈이 일찍 떠질까요? 그러니까요. 이 또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릴 때 꼭 아침에 만화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말에? 주말에는 어릴 때 새벽 6시에 눈이 떠졌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잠을 이러고는 깰 수가 없어요. 막 깨워도 막 안 일어나냐 막 이렇게 혼나는데도 잠이 안 깼는데 주말만 되면 새벽부터 깨서 TV 앞에서 대기를 합니다. 네, 아마 주말에 뭔가 하고 싶고 기대하는 뭔가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안 좋았어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오늘은 좀 안 좋았어 약간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안 좋은 거 이거 지나가는 거야. 그냥 오늘은 좀 안 좋았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이 노래 대니엘 파우터 이분이 이 노래로 꽤 그 당시 인기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이분의 소식을 저는 못 접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노래는 진짜 그 희대의 명곡입니다. 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요즘에 이렇게 솔로 아티스트가 이렇게 발매할 만한 곡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아, 요즘에는 아이돌 곡, 신나는 곡, 랩도 들어가고 나레이션도 들어가고 약간 쇠맛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인가 싶기도 하다가도 또 옛날 노래 들으면 아 그래 이런 노래 불러야지 싶은데 또 요즘 친구들한테 들려주면은 아 올드하다나 뭐라나 너네가 음악을 알아? 네, 요즘 네 앨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작업하고 있는데 아주 스트레스가 여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네, 우리 형들이 들었던 옛날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에는 노을의 균성님과 신나게 놀아볼 겁니다.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1: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같이 추억여행 떠나보기로 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6805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빅나티 피처링 이무진의 바이바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정체는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 예보가 있어서 평소보다 교통량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모두 풀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를 앞두고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재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부산 방면 정체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망양휴게소에서 천안부근, 다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설악 사이와 이후로는 홍천휴게소에서 내촌나들목 사이로 모두 35km 구간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김유경님께서 사위랑 가족이 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둘 다 극내향인이라 계속 서먹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같이 노래방을 갔어요. 2시간 신나게 놀았더니 급 친해졌습니다. 저는 김서방 대신 이름으로, 사위도 장모님에서 어머니로 서로 편하게 부르기로 했어요. 진작에 노래방을 갔어야 했나봐요. 저도 저희 장모님이

언니가 노래방을 가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 추석에 도전? 조만간 저 이제 저는 작업실이 있으니까 작업실 공사를 한번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작업실 에어컨이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좀 땀을 더 흘리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포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면서 아예 노래방 기계도 하나 넣으려고요. 어머니를 저의 작업실로 초대를 해야겠어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친해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좋다.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그쵸? 자, 여러분, 균성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시작할게요.

0: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카세트 테이프로 돌려듣고,
1: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0: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듣고,
1: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싶었던 추억의 노래 다들 있으시죠?
0: 그런 노래들을 하나씩 꺼내 듣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0: 저와 추억여행 함께 나눌 노래 강균성 형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진짜 이제는 형님 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 아, 그 왜죠?
0: 왜냐면은 앞에서도 지금 다들 형님이 오늘 어떤 성대로 갈아끼우실지 기대감이 좀 컸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이게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담감이 배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창, 성대모사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0: 아, 형 근데 지금까지 본 모습으로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나요?
0: 네, 지금 계속 새로운 성대모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이제 한계가 오면 네, 그날이 바로 잘리는 날이.
0: 아, 왜? 저는 또 왜 그러실까 진짜. 1789번님께서 균성님 이 코너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왜 히든싱어 안 나가세요? 통 속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면 어떤 가수 편에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 1789번님 모창 가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진짜 어렵긴 하겠다.
1: 제가 박진영 형 편에 나간 적은 있어요.
0: 오!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 바로 떨어졌죠 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국내에서 진영 형을 제가 가장 비슷하게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떨어지니까 너무 네, 속상하더라고요.
0: 어, 어떻게 하셨길래 한번
1: 멀어지는 나의 모습은 아니 이런 게 있거든요.
0: 그런데 아니, 아, 뭔 말인지 알겠다.
1: 근데 이제 바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속상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가수 편에 나가고 싶다 하면 네, 장훈이 형 편에 나가고 싶었는데

0: 점점 비슷해져요 지금. 네. 추억의 명곡들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들 지금 보내주세요.
1: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의 노래들까지 모두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한국의 레이디 가가님의 사연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파란색 의상, 비녀머리, 손가락 마이크, 눈 그려진 부채, 그리고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맞아요. 테크노 여전사 이정현 누나요. 와로 데뷔했던 1999년 저 그때 중2였는데요. 와 무대를 보면서 처음에는 와 정신없다 하다가 와 멋있다 하고 완전 팬이 됐어요. 사이렌 소리로 시작하는 후속곡 바꿔도 좋아했고요. 세계 최초 이집트 신전에서 뮤비를 찍었던 이집트 타이틀곡 너 이것도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의 최애곡 바비 인형 같았던 줄레와 반만 나를 믿어봐
1: 바.
0: 반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와 근데 이정현 선배님 진짜 히트곡 많다. 노래 제목 듣자마자 네. 오랜만에 들으면 사실 기억 안 나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네네. 노래 멜로디가 바로 기억이 나는데요.
0: 그리고 정말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네. 이미 배우로서 입지가 대단했다는

0: 데뷔를 하셨는데?
1: 아,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0: 아, 그랬나요?
1: 예.
0: 와, 근데 이 가수가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가끔 가수할 때는 네. 배우의 느낌이 약간 묻어나올 때가 있는데 가수로서의 이정현 씨의 모습은 그냥 가수 이정현이에요.
1: 아, 지금 저는 진짜 아예 저는 가수를 먼저 하셨고 연기를 뒤늦게 하신 줄 알았는데
0: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아, 그럼 연기를 잘하시니까 네. 이런 컨셉들 소화를 되게 잘하셨나 보다 그러면.
0: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임창정 선배님도 네. 배우할 때는 정말 배우 같고 네. 가수할 때는 정말

0: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여학생이 있었어요.
1: 네.
0: 안경 쓰고 머리도 약간 갈색이 이국적인 외모에다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조그만 친구가 갑자기 장기자랑으로 와를 부르는데 이상하다 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충격적일 수 있죠.
0: 이 노래를 모르고
1: 그냥 팝송 위주로 듣다가
0: 갑자기 막 와 하면서 막 춤을 추니까 네. 그 당시에 히트곡이었던 거죠.
1: 처음에 무대를 봤을 때 무서웠어요, 저도.
0: 아, 맞아. 약간 부채까지 들어버리니까.
1: 부채에 막 눈 하나 있고.
0: 그래, 약간 한복 같은

0: 아, 근데 그런
1: 나중에 좋더라고요.
0: 그런 음악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네. 그런 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테크노가 약간 완전 열풍이던 시대죠.
1: 열풍이었죠, 완전. 아,
0: 열풍이라는 단어도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요.
1: 오랜만에 씁니다.
0: 네. 테크노 열풍.
1: 아, 지금 더위가 열풍이에요. 죽겠어요. 너무 더워.
0: 아, 말하면서도 약간 이거 쉽지 않다. 네. 와 무대는 뭐 말씀했던 것처럼 의상, 헤어, 소품, 퍼포먼스 다 너무너무 대단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의상, 이 소품 그대로 아일릿과 이츠미 챌린지를 하셨어요? 그 와 복장 그대로요?
1: 나오셔가지고 같이 네. 이제 후배들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전 너무 보기 좋던데요.
0: 대박이다.
1: 왜냐면 요즘 또 유행하는 그 아이돌 아일릿도 그렇고 네. 그 장르도 테크노가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잖아요.
0: 지금 이제 하이브가 이제 네. 테크노를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계속 나오는 그 르세라핌 노래도 또 네. 테크노가 약간
0: 캣사이도
1: 캣사이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트가 그 비트가 이제 BPM이 맞다 보니까 네. 와를 이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0: 아 그렇게 어머 이게 뭐야?
1: 그 춤을 이렇게 합쳐서 친 거죠.
0: 와 근데 진짜 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있던 분이 타임슬립해서 지금 현세대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1: 그리고 안 늙으세요 이정현 씨가?
0: 똑같아요.
1: 아주 뭐
0: 아니 왜
1: 그때
0: 왜,
1: 그 모습 그대로
0: 왜 그때 연예인 분들은 안 늙어요?
1: 아 제가 봤을 때는 식습관도 엄청 조절하시는 것 같고. 네. 유전도 있대요. 아. 동안도 유전의 영향을 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0: 저는 이정현 선배님 노래 중에 진짜 좋아했던 거.
1: 뭐죠?
0: 저는 너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집트 배경으로 찍었던 뮤직비디오 있죠.
1: 한 소절 부드럽게 폴킴 씨 버전으로 한번.
0: 그 뭐였죠? 아직까지 어떻게까지 몰랐어. 왜 트로트 같지? 사랑을 배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1: 안 들어진다. 이야.
0: 아니 어쩜 그냥 그런 컨셉들을 매번 이렇게 네. 가져오는지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1: 신기했고 그래서 또 아쉬웠던 거 뭐냐면 네. 이 명곡들이 네. 딱 그때 집중돼서 다 쏟아져 나오고 그 뒤로는 또 활동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0: 아 맞네.
1: 그러니까 또 굉장히 아쉬움이 있죠. 이정현 씨 팬분들은 더 아쉬웠겠죠.
0: 제 기억이 맞다면 마지막에 인형까지 가시고 사라지신 것 같아요. 잠깐. 아 모든 걸 다 줄래.
1: 네네네 그게 이거. 줄래였죠.
0: 그쵸. 그리고 네. 나서는 또 한동안 이렇게 막 어떤 특별한 컨셉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1: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네, 더 있었어도.
0: 아 그렇겠네. 네. 아 진짜 이게 왜냐면은 그 이집트며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1: 사실 강렬한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남아요.
0: 그 당시에 네. 어떻게 저기 위에 올라갔지?
1: 맞아.
0: 어떻게 저기서 저걸 찍었지? 막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0: 뭐 그때 CG 막 이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1: 진짜 올라가서 찍으신 걸걸요?
0: 아 진짜요?
1: 진짜 가셔서 예. 네.
0: 음악 하시는 분들 옛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대단하세요, 진짜.
0: 열정이 네. 허락도 받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자 그럼 저희는 한국의 레이디 가가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이정현의

0: 이정현의 와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조건 씨도 또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0: 아 이것도 진짜 잘 따라하시잖아요. 네,
1: 조건 씨가 엄청 잘 따라했잖아요, 와를.
0: 그렇죠. 네. 진짜 날라다녔죠, 진짜.
1: 진짜.
0: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쪼요 쪼요
0: 아, 쪼요 쪼요
1: 진짜 충격적이네요. 어, 되게 잘 따라한다.
0: 아, 약간 이제. 저 늘고 있어요.
1: 늘고 쪼요, 있네.
2: 자, 우리 집에
0: 우리 집에
1: 오!
0: 두 번째 네. 사연 만나볼게요.
1: 오징어의 눈이 땡글땡글 님의 사연입니다. 오. 90년대 가요계에는 3대 데니가 있었습니다.
0: 어허.
1: 먼저 G.O.D의 데니안.
0: 아 그럼요.
1: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원타임의 데니.
0: 으흠.
1: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이글5의 막내 데니. 모두가 오징어 외계인만 기억하지만 궤도라는 데뷔곡이 근본이었던 이글5 저 진짜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쉽게도 두 개의 앨범을 끝으로 팀 활동이 끝났지만 다행히도 데니가 솔로 활동을 해줬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의 이 말밖엔. 아, 이 노래 진짜 틀면 나왔죠. 틀면 뮤직비가 이라는 노래를 부른 릿

0: 심지현 씨는 누구냐면 블랙비트 멤버인데 네. 춤을 또 엄청 잘 춰요.
1: 아 그래요?
0: 네 예전에 SES 할 때 그 랩도 이렇게 막
1: 네, 네, 중간에 나가지고
0: 중간에 나와서 춤추면서 랩했었던 네. 그런 무대부터 안무를 또 굉장히 잘 짜서 SM의 웬만한 가수들의 안무를 또 다 심지현 씨가 다 이렇게 손이 안 간 곳이 없죠.
1: 아 형님은 정말 가요계 모르는 게 없네요.
0: 그리고 재원이가 아마 저랑 동갑일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서로 친구 친구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0: 아 이거는 못 따라하겠다.
1: 아 근데
0: 저요!
1: 아니 페리카나요?
0: 저 레슨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2026년에도 듣는 여러분들의 추억의 노래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1: 송파구 노란바지님의 사연입니다.
0: 바로 알겠다.
1: 우리 H.O.T 오빠들 대단했던 건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저는 저의 H.O.T 썰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저의 H.O.T 최애 앨범은 2집입니다. 타이틀곡 늑대와 양, 후속곡 행복,

0: H.O.T. 사랑해.
1: 아, 또 이제 휘준이 형이 눈이 동그랗고 예쁘시고
0: 눈이 진짜 크시잖아요. 네.
1: 그리고 우혁 형님은 또 쌍꺼풀 없는 그 날카로운 눈이 또 매력적이어서
0: 되게 나, 약간 되게 나, 남성적이게.
1: 네, 제 주변에서도 정말 희준이 형 좋아하는 사람.
0: 네.
1: 그리고 또 우혁이 형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또 되게 많이 나뉘었었어요.
0: 아,
1: 왜냐 워낙 다른 그림체니까.
0: 근데 두 분 다 춤을 엄청 잘 추시지 않아요?
1: 두 분이서 라이벌이죠.
0: 아, 그러니까 같은 팀에
1: 한 그룹 안에 네.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거예요.
0: 어머, 어떻게 해야 돼요?
1: 제가 실제로 저도 무대를 많이 봤었잖아요 이때.
0: 네.
1: 두 분 다 너무 잘 춰. 어찌 너무 너무 잘 쳐서 누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0: 네. 그냥

0: H.O.T의 We Are the Future 듣고 왔습니다. 아,
1: 이때는 그냥 스트레이트,
0: 맞아.
1: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0: 약간 노래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네. 탁 세게 다이렉트하게.
1: 강타영님 창법도 그렇잖아요.
0: 맞아.
1: 그리고 이때 당시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뻗어나가는 창법.
0: 네.
1: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그 빠른 비브라토.
0: 아.
1: 그리고 강타영님은 또 솔로 활동도 막 북극성 이런
0: 맞아.
1: 노래.
0: 맞아. 아, 너무 좋았어요.
1: 굉장히 좋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창법이 또 계속 이어졌었죠. 신혜성 형님, 신하의 신혜성 형님도 그걸
0: 아,
1: 쭉쭉 뻗어나가는.
0: 그러네.
1: 그런데 갑자기 Fly to the Sky가 그루브를 탄 거예요.
0: 아, 이렇게 또 변주를 한번 줬구나 SM에서.
1: 네, 그러니까 환이랑 브라이언 형님이 그루브한 R&B 창법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게 또 Fly to the Sky도 인기가 많았죠.
0: 아, 난 이렇게 또 이렇게 전략적인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난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더라.
1: 근데 동방신기가 다시 스트레이트로 갔죠.
0: 아, 그 뒤에 나온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1: 이제는 다 같이 가져가죠.
0: 네, 네. 그러니까

0: 느낌의 이런 이 잔잔하면서 되게 로우하지만 네. 리듬 가져가면서.
1: 그리고 그 멤버 중에 이준호 형님과 되게 비슷한 그림체 형님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춤 진짜 잘 췄어요. 약간 이준호 형님 같은 느낌으로 춤을 추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춤을 잘 추는 사람들에 대한 열광은 똑같은 것 같아요.
1: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어서 더 부러운 것도 있고. 아, 왜냐면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0: 그렇죠. 또 그만큼 또 이제 보여주는 에너지가 엄청나니까.
1: 그러니까 BTS나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0: 네.
1: 퍼포먼스도 좋고 춤도 너무 잘 추고
0: 동시에 잘해버리니까
1: 얼굴 표정도 너무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다 만능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0: 다음 앨범 댄스곡으로 한번 해주세요.
1: 네, 바로 망할 예정인 것 같아요.
0: 제가 앨범 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 마무리 인사할 때가 됐습니다.
1: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0: 아, 형이랑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진짜 그 이 가요계 뒷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재밌어요.
1: 아, 저도 이때 추억을 이렇게 막 되짚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늘 사연에도 없었던 우리 VS 지현이 형 소환해서 제가 실컷 놀려서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그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자, 저희는 균상 형님 보내드리면서 영턱스 클럽의 정 듣고 오겠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조심하세요.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0: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아,
1: 올리비아, 아, 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1번 방 청소하기, 2번 야식 끊기, 3번 화 안 내기. 오늘 이 중에 뭐 하실래요? 3번 어때요? 화 안 내기. 이게 방 청소하다가 화 날 수 있고요, 야식 안 먹다간 더 화날 수 있거든요. 하나만 해내도 완벽한 거예요. 가비의 스피릿 라디오, Here we go.

소녀시대의 랄랄라로 2026년 7월 4일 토요일 가비의 스프레디오 시작했습니다. 7월 처음 맞는 토요일이에요. 처음 주말인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게 사실 그렇게 작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방 청소 같은 게 작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밀어놨다가 하는데 최근에는 그 화장대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드레스룸 청소도 이제 하고 했는데 정말 그거 하나 해도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거, 어떤 작은 거 하나하나 해보실지 한번 정해보세요. 화 안 내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가요.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

0: 노래들로 어떻게 서로를 긁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슈퍼라디오 도와주시는 광고님들 듣고 뮤직 매니저 시작해볼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2: 필독.

뮤직 매니저, 내가 노래 하나 골라왔는데 이어서 선곡 좀 해줄래요? Can you pick a song for me? 매니저, 제가 매니저들의 선곡을 보니까요, 첫 곡 하나의 분위기가 싹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제가 뭘 틀어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는 매니저들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뮤직 매니저만의 매력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중하게 하이 퀄리티한 노래들로 선곡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도 꽤 괜찮거든요. 뮤직 매니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인별그램에 미리 한 곡 선곡해 올려놓을게요. 그럼 그 곡의 다음 곡을 선곡한 이유와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옛날 노래, 요즘 노래 모두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시작곡으로 코르티스의 Young Creator Crew 올려놨죠. 네, 영크크라고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 말이 이제 코르티스의 Young Creator Crew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말로는 늘크크라고 하는데요. 영크크, 뭔가 젊은 친구들, 젊은 뭔가 약간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크루라고 영크크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반대로는 늘크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크크인가 영크크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멘트를 한다 그러면 너 지금 되게 늘크크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와, 너 지금 오늘 완전 영크크다. 뭐 룩을 보고 이렇게

별스타그램에 보면요. 그걸 정해놨더라고요. 네, 95년생 이상은 늘 크크다. 네, 95년생 이하만, 아, 그러니까 95년생보다 젊어야지만, 네, 그, 영크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듣는 늘 크크 기분 나쁘죠? 지금 밖에서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거기 늘 크크밖에 없죠, 지금. 저도 늘 크크인데요.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만큼은 영크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네, 그럼 오늘의 뮤직 매니저 시작곡 코르티스의 영 크리에이터 크루 듣고 오겠습니다.

코르티스의 Young Creator Crew 제가 선곡한 노래였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뮤직 매니저 선곡 뮤직 매니저 역사상 가장 최신 곡인 것 같은데요. 저도 꽤나 늘크크기 때문에 이제 자꾸만 선곡을 할 때 최신 곡보다는 내 취향에 맞게 혹은 내 추억에 맞게 선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히 최신 곡으로 골라왔어요. 우리 매니저들은 과연 어떻게 이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한번 빨리 만나볼게요. 코르티스의 Young Creator Crew에 이어질 그 첫 번째 노래는요. 순이 0927님이 일단 코르티스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 찾아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 플레이브의 Born Savage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크루라고 하니 이상하게 YG 패밀리 노래도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랑 아마 비슷한 뭔가 약간 비슷한 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크루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YG 패밀리가 생각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늘 크크라고 할 수가 있죠. 미안해요 순이님. 왜냐하면 지금 코르티스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다. 요즘 코르티스가 굉장히 핫한데 살짝은 지금 케이팝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순이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최근에서야 코르티스의 매력에 빠져들었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럼 플레이브의 본 세비지 들어볼 거고요. 고고님이 다음 곡은 엄정화의 몰라. 영크크 하면 저는 무조건 엄정화님이요. 노래마다 안무, 코디, 메이크업 등이 다 밈처럼 퍼졌었죠. 짱 멋진 영크크 여신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엄정화님 뭘?

참여할 수가 없어. 뭐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 저 진짜 어렸었는데 정말 뭘 해도 그 물 귀마개마저도 유행을 시켰던 분이잖아요. 영크크 퀸이죠. 그런데 이제 영크크 하면 무조건 떠오른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엄정아님이. 요렇게 되면 사실 우리 약간 지금 그 순이님이랑 고고님은 우리 늘크크라고 할 수가 있어. 저도 약간 늘크크지만. 예, 지금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엄정아님은 물론 이제 영크크의 퀸, 퀸크크였죠. 아 맞아, 저희 퀸크크라고 저한테 누가 그래주셨는데 퀸크크도 있어요. 네, 우리 영크크는 못돼도 퀸크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퀸이 되면은 되는 거니까 그것은. 네, 그러면요 두 곡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플레이브의 본 세비지, 엄정화의 몰라.

털어낸 명곡이 스쳤습니다. 바로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요즘 대세의 트렌디한 드라이브 감성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원조 드라이브 명곡으로 세대 대통합 한번 달려볼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영크크를 뭔가 약간 트렌디한 드라이브 감성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죽일 놈을 원조 드라이브 명곡으로 해주셨네. 좋다. 느낌 좋다, 지금. 굉장히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뮤직 매니저들 귀여운 선곡 한번 들어볼게요. 난 늘크크님이요. 트렌드 따라가기 너무나 힘든 40대예요. 요즘의 밈처럼 저희 때는 이정현님이 가수로 데뷔했을 때 정말 센세이션했지요. 오랜만에 이정현의 와 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영크크를 했더니 본인 시대의 영크크들을 이제 소환을 시켜주시는데요.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정현님의 그 와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정현님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센세이션 그 자체, 퀸 그 자체예요 진짜. 아, 왜냐면 그 새끼손가락에 마이크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달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크리에이티브해 보일까라는 걸 계속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선 저는 진짜 그 퀸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떤 무대든 엄청 센세이션

하는구나. 와, 나 이런 거에도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좀 알아가는 재미에 조금 더 빠지는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또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요즘 찾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올드하다고 해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햇살 1010님이요. 영크크 다음으로는 악뮤의 라면인 건가 노래가 떠올라요. 제가 10대일 때 악뮤가 데뷔해서 같이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분도 저랑 약간 동년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0대쯤 일 때? 악뮤가 데뷔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20대였나?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하여튼 젊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들도 데뷔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난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는 가수가 어렸을 때 데뷔해서, 나랑 비슷한 나이에 데뷔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때의 생각을 노래로 만들어줬을 때그 같이 공유하는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더 코어스의 소영과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올게요.

우리의 영크크 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지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들으니 역시 명곡은 명곡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오후는 가수라 밤에는 한끼라 아주 스윗한 아이들을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지난주에 비해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한 편입니다. 다만 시내의 이동량은 꾸준하고요. 고속도로 오후 들어 상행선 정체도 늘고 있는데요. 먼저 간선도로 돌발 구간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입니다. 홍은 램프 앞둔 3차로에서 사고가 나 기름부터도 지체 서행하고 이전 북부간선도로는 신내에서 하월곡 사이로 양방향에서 속도 뚝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중랑교 3차로 작업하면서 뒤로 도봉터널 안에서부터도 여파 크게 받고요. 천호대교 남단 쪽 3차로 작업 구간도

정답은요 바로 시크릿 이었습니다. 비밀 맞죠? 정답 맞춰주신 10분 추첨해서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닉네임이나 휴대전화번호 확인하시고 내 닉네임이나 휴대전화번호가 있다 하시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받으실 정보 꼭꼭 남겨주세요.

0: 이제 네. 가비 씨, 선배님께서 네. 선배님. 구독자 100만을 넘으셨다고.
1: 아 이렇게 간다고?
0: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아이고 신인 같지 않은 자연스러움인데요.
2: 아, 굉장히 감사,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100만을
0: 네. 네. 기회가 된다면 저를 네. 초대 한번 해주시면
2: 아, 당연히
0: 제가
2: 너무 좋죠.
0: 몸살라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몸살라서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범진 씨가요. 네. 네. 저 100만 됐다고 웨이팅에서 에그타르트를 아, 사왔어요.
1: 아, 에그타르?
2: 네. 근데 네. 이제 들어올 때 굉장히 꺼드럭대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인생은 약간 꺼드럭대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좀 꺼드럭대죠.
2: 아니, 아까도 방금 뭐 저희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꺼드럭달라고 그렇게 물어본
1: 아,
2: 거예요.
1: 아, 왜냐면 이 프로그램 네. 지금 이 성글기 좀 긁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괜히 네. 모르고 오셨다 괜히 상처받고 가시고 지고 아. 가고 이러면 승부욕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0: 저는 승부욕이 되게 강하죠.
2: 아, 아 진짜요?
0: 저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아.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아. 지는 것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2: 아, 그러니까요.
1: 좋아요, 좋아요.
2: 범진 좋아요. 씨는 네. 이제 없다고 하시면서 그 승부욕이 없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네. 승부욕을
1: 저는
2: 부리는
1: 저는 지고 싶어요. 오늘 새로운 이 친구한테
0: 아, 아 그렇게 되시면 제가
1: 제가 오늘 저 드리고 싶어요. 선물로
2: 아, 저 드리고 싶은데 네.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죠.
1: 쉽게 되지가 않아요.
2: 것도. 네, 네 맞아요. 아니 우리 에반 씨 노래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0: 네.
2: 한국어랑 영어가 아주 맛있게 섞여 있는 곡이라고 그러던데
0: 맞아요 맞아요
1: 오, 반반
2: 영어로도 작사를 좀
0: 보통 네. 이제 그 송 세션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제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100% 영어로 다 하고
2: 와.
0: 거기서 한국어를 이제 그 발음에 맞게
2: 아 발음에 맞게 아, 네. 어울리는 걸로 이제 찾아 넣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의미와 발음에 맞게
2: 오.
1: 네. 아 뭔지 알겠다
2: 약간 네. 영어랑 네네네. 한국어랑 잘 섞이게 네. 우리 범진 씨는
1: 가이드 할 때 허밍으로 그냥 브라리리 군바리리 I love you day 뭐 이렇게 하고 네. 한글 가사를 넣었던 거에 영어 가사를 섞는다
0: 만약에 거기서 I love you babe 네. 나왔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뭔가 스토리를 좀 써보고 이런 방식을 좀 좋아하는
1: 대부분 송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씁니다.
2: 범진
1: 저도
2: 씨도 그렇게 하세요?
1: 네,
2: 아, 저도. 범진 씨도 거의 범진 씨는 거의 한국어로 하시죠?
1: 아니요, 저도 영어를 많이.
2: 아, 영어를
1: 근데 저는
2: 많이
1: 외계어로 하시구나. 많이 씁니다.
2: 아,
1: I love best glue 뭐 이렇게
0: 조금. best glue.
1: 네, 뭐 그런. 근데 찾아보면 영어고. 네.
2: 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 해외 파신가요?
0: 어, 아니요.
1: 발음이 사실... 되게.
0: 아, 저는 그 팝송을 좋아해서.
2: 아.
0: 되게 연습을 아, 좀 영어로 많이
1: 순간 했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질 뻔했습니다.
0: 아닙니다.
2: 아 그래서 작사를 영어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서
0: 그것도 있고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 보통 해외에서
2: 아,
0: 자주 오셔서
2: 네네,
0: 그렇게
2: 코드 시간에는 이유를 물어봤었는데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셨대요.
0: 네네네.
1: 아, 뭔가 철학적인데요?
2: 약간 이해가 됐나요? 프로듀싱 하면서 본인이
0: 저를 정말 이 데뷔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알게 된 순간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를 좀 알게 됐어요.
2: 오호.
0: 네, 뭔가 생각보다 저는 원래 락을 별로 안 그렇게 막 많이 듣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2: 네네네.
0: 근데 락이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처음 알게 되어서 쓴 곡이 첫 번째 세션에 이게 나온 곡이거든요.
2: 첫 번째 세션에 이렇게 만난 곡을
0: 맞아요.
2: 타이틀로 하고 싶지 않은데
0: 맞아요.
2: 너무 좋았나 보다.
1: 첫 술부터 좋네요.
2: 그러니까 범진 씨도 혹시 음악 만들면서 나를 알아가는 순간이 있나요?
1: 화가 많아지죠. 아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화가 많아진다.
2: 그거는 저는 또 공감하는 네. 근데 공감하시죠. 화 많아지는
0: 너무, 거. 너무 너무 공감돼요.
1: 막 하다가
2: 맞아.
1: 안에 하고 갑자기 이제 다시 맞아. 일어나서 하고
2: 그러니까요.
1: 자신을 네. 알아가면서 맞아. 화를 다스리는 과정을 좀 겪게 됩니다.
0: 너무 공감됩니다.
2: 네.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에반 씨

0: 를 되게 잡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렉트로니카 기타와 뭔가 신스 사운드를 되게 잘 믹스했습니다.
1: 굉장히 싱숭한 것 같아요. 지금
2: 다시 할게요. 범준형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들 타르트가 맛있어요.
1: 아니 굉장히 싱숭나요. 아, 지금 네, 새로운 모습이에요 저한테는.
2: 평소 어떤 모습이었죠?
1: 아무래도 계속 이기고 싶어하고.
2: 아 제가요?
1: 네, 긁고 싶어하는 모습 많이
2: 지고 싶어했는데. 네. 아,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네,
3: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2: 또 들어보겠습니다.
1: 오케이 선곡하다 긁혔죠.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에반 씨가 모니터는 네. 하셨지만 또 처음이시니까 코너 네. 설명.

0: 씨가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8703님의 사연입니다. 시골에서 하우스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하우스 안이 너무너무 더워 땀이 비오듯 쏟아져요. 땀과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선곡 부탁드려요.
0: 하우스 안이 엄청 덥죠.
1: 진짜 덥죠. 덥죠. 제가 딸기도 따보고 고구마도 따봤는데
0: 딸기 덥습니다. 너무 좋은데 딸기 네. 딸 때 하나씩 꼭 먹죠.
1: 아 그렇죠. 이렇게 그냥 털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0: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1: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면 좀 물리는 그치? 경우가 좀 있어요.
0: 맞아 물려요. 아,
1: 너무 따먹어가지고
0: 아, 이 시원한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열심히 네. 땀을 흘려가면서 수확을 맞아요. 해주신 덕분에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또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에반 씨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2: 아 저는 네. 브루노 마스.
1: 아 브루노 마스.
2: I just might.
0: I just might. I just might.
2: 네.
0: 오, 오, 약간 농장 생각나네.
1: 컨트리 느낌 나네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0: 와, 오, 에반 잘한다. 에반. 아 근데. 범지 어떡할 거예요?
1: 하지만 but beauty. 아
0: beauty.
1: 지금 더워요.
0: 더워.
1: 이게 템포가 조금 생각보다 느려요. 더 신나야 돼.
2: 더 BPM을 좀
1: BPM이 좀 낮아요.
2: 아 1.5배속 해야 되나요?
1: 네네네. 따따따따따따따면은 상관없는데 지금은 오케이. 지금은 수박 농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느낌.
0: 오 약간 그 말도 맞다. 근데 뭔가 약간 농장이 생각나는 느낌이긴 해요. 네. 어떤 이유로 선곡하셨어요?
2: 일단 가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 분위기.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이 비닐하우스에 어울린다. 리듬마다 딸기를 한 개씩 따는 거죠.
0: 잠깐만.
1: 근데 지금 이
0: 에반 진짜 좋다 노래.
1: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이 비닐하우스

일단 지금 두 노래가 너무 다 좋은데요. 아, 너무 선곡 잘하신다. 오케이, 그러면 PD님의 선택이 중요해요. 여기서 PD님의 선택 누구일지 노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오늘 나, 어, 날인가 봐요.
1: 네네네. 아.
0: 진이가 질 수 있는 날이 오늘.
2: 되게 역, 네. 역설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승부욕도 없고 그냥 이 프로그램이 잘
0: 약간
1: 되고.
0: 지금 의기소침해졌는데.
1: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
2: 되게 귀여우시네.
1: 네네. 자.
0: 귀엽죠. 네. 그럼 바로 네.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5617님의 사연입니다. 뉴욕에서 온 람미랑 영종도 갔다가 바다 보고 집에 가요. 혜진, 선이, 란미, 윤미 사랑한다. 이 좋은 기억 가지고 다시 뉴욕 가서도 행복해라.
0: 아, 뉴욕에서 온 친구랑 아, 이제 네. 놀다가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행복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1: 네네.
0: 요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분이, 아, 범진 씨가 네네.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1: 아, 제가 우선 영종도 여기 대교를 더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네. 영종도에 관한 대교 노래가 없 거예요.
0: 어, 예, 예.
1: 그리고 행복하고 아프지 말라는 5617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양화대교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뭔가 약간 네. 잘 보내줄 수 있는
1: 네,
0: 노래기도 하네요.
1: 잘 보내주고 이 노래의 핵심은 행복하지 아프지 말고예요.
0: 오, 네. 오, 오케이.
1: 네, 이 노래
0: 가사 좋다.
1: 네, 이 노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거든요.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2: 네. 아프지 마.
1: 네네, 아프지 마. 5617님의 마음이 깃든 것 같아서.
0: 그치. 네.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1: 됐습니다.
0: 말. 맞아요, 맞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명곡이죠. 이거는 누구한테 들려줘도 뭔가 약간 이해가 되는 곡인 것 같아요.
1: 네네.
0: 친구한테도 뭐 연인한테도 들려줄 수 있는 곡인 것 같다.
1: 뭔가 자이언티님이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곡입니다.
0: 범진 굉장히 네. 지금 진지해요.
1: 아, 너무 진지했나요?
0: 아니 아니요, 진지해서 좋아요. 아,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지금 약간 임하는 자세가
1: 아까
0: 지금
1: 입체적인 걸 또 말씀하셔가지고 입체적인 게 좀 가져다가 네. 뉴욕 대교를 걷다가 또 얘기할 그러니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아, 뉴욕에서도
1: 있잖아요.
0: 네, 그 브루클린 브릿지를
1: 아,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으면서
0: 걸으면서 또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2: 뉴욕 그러면... 다리가 또 엄청 길어요.
1: 맞아요.
0: 아~ 네.
1: 아, 가보셨었나요?
2: 네, 뉴욕 한번 가봤습니다.
1: 아, 저도요. 이제
0: 축하드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에반 씨가 어떤 곡을 선곡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2: 네, 저는 유재하 선배님의 가려워진 길이라는 곡을.
0: 오, 나 이 노래 좋아요. 네. 어머나, 이 노래는 어떻게 선곡하게 되셨어요?
2: 일단 이 곡은 제목부터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0: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입니다.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범진 씨가 읽어주세요.
1: 네, 001님의 사연입니다. 반년째 취업 준비 중인 동생이 답답해서 너 취업하고 싶은 건 맞냐? 할 생각이 있어? 했더니 이력서를 대충 82개쯤 넣었대요. 그리고 면접은 20곳 봤대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아, 내가 왜 입을 털었을까? 폭풍 후회가. 조금 기다려줄 걸 말이죠. 동생아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라.
0: 와, 그러니까 취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네, 그렇죠. 물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맞아요. 있는지 그 발길질이 안 보여요.
1: 안 보이죠.
0: 예, 네. 백조가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네. 것처럼. 근데 물어봤더니 이력서를 82개. 와, 면접을 20곳을 봤다. 네. 이러면 사실 진짜 할 말이 없어지면서
1: 그렇죠.
0: 한편으로 미안해지면서
1: 정말 미안하죠.
0: 그렇죠.
2: 턱턱 막히고
0: 턱턱 막히죠.
1: 치킨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이거 에반 씨가 어떤 곡 선곡했는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2: 저는 이제 매드클라운 선배님의 콩이라는 노래를 이제 선곡했고요.
0: 네. 선곡 이유를 좀
2: 이 곡의 컨셉이 네. 이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콩이에요.
0: 오.
1: 네네.
2: 그 콩의 시선이 되어서
0: 네.
2: 위에를 올라다봐도 보이지 않는 들어보시면 뭐 행복이 뭐 한번 가사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조금 하지만 나 바랬던 것들 여기 없네. 내게 행복은 소문만
0: 무성할 뿐 목격된 적 없네. 속쓰린 아침 다시 밥과 마주했고 이걸 벌기 위해 이걸 또 삼키고 난 나가야 돼. 삶이란 건 어쩌면 아빠의 구두발 같은 건가 봐. 끊임없이 바닥과 부딪혀 닳고 아픈 건가 봐. 이게 약간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약간 회고록 같은 느낌인가요?
2: 네,
0: 가사가
2: 계속해서 부딪히고 해도 행복은 어디 있는가.
0: 아.

0: 그런 것 같아요. 막 예전에는 친구가 되게 많았는데 네, 네. 딱 그렇게 두 명밖에 안 만나요.
1: 많이 줄어지죠.
0: 네네. 네, 네.
1: 저도 그렇더라고요.
0: 있어요?
1: 아 있죠. 어허. 저는 부모님 일단 엄마가 저한테 그런 존재고. 우리 되게 지금 감성적이고 좋다. 아, 네. 그렇죠?

0: 그냥 평범한 그
1: 아 대사량 그, 기초 대사량이 네, 다를 것이다.
0: 다이어터 다이어터들은 진짜 어. 힘들어.
1: 그치.
2: 근데 아,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기초 대사량이 좀 많이 아~ 너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라서 조금 그게 아, 좀 콤플렉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안무 연습이라던가 녹음이라던가 여러
3: 자연스럽게
2: 가지
3: 빠지고.
2: 막 움직이는 활동이 많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1: 빠지고.
2: 이게 빠지더라고요.
1: 그렇죠. 근데 네. 많이 안 먹으시죠?
2: 그럴 때 이제 많이 안 먹고
1: 아, 네. 또 스트레스 받아도 안 먹고
2: 맞아요. 스트레스
1: 이게 이제
2: 잘 알고
1: 네.
2: 계시네요.
1: 슈퍼스타의 어떤 네. 그거거든요. 네. 나는 근데 예민하면 더 들어가요.
0: 저도
1: 예민하니까
0: 예민하니까 근데 힘드니까.
2: 저도 그러거나 집에서 네. 떡볶이 네. 시켜 먹으면 아~ 힘들다가도
1: 맞아 번쩍 뜨이죠.
2: 번쩍 뜨이고
1: 네. 오케이 범진이 그럼 먼저 성공해 볼게요.
0: 저도 정말 제가 20kg를 뺐을 때
1: 20kg
0: 정말 그 샤크 떡볶이 아세요?
1: 알죠. 예, 예.
0: 네, 떡볶이를 먹으면서 진짜 행복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앞으로 다이어트도 힘내시라고.
1: 네.
0: Curtis Go.
1: Oh, go.
0: 운동할 때도 이 노래만 듣습니다 요즘에.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고 하시죠.
1: 끝난 거 아니다.
0: G O 예.
2: 마틴이 화이팅.
1: 오케이.

0: 근데 선곡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아, 두 분 선곡이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네. 오늘 나중에 또 나와주세요 에바 씨.
0: 네. 아, 감사합니다.
1: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범진 씨 응원해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화장품 상품권 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2: 안녕.
0: 안녕.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7: 가비의 슈퍼 라디오.
8: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미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팬사인회입니다. 윤정수 남창희의 팬사인회. 현재 계획은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1: 난 안 해.
0: 제가 며칠 전에 생방에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7월 11일 토요일 생방송에 미라클 여러분들이 오픈 스튜디오를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 저희가 또 감동을 해가지고 미니 팬사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전 남창이만 내보내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세요 뭐. 네. 근처에 볼일 있으시면 거기 가는 김에 미라 오픈 스튜디오도 한번 들려주시고요. 7월 28일 화요일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미라 광고판이 걸려 있습니다. 미라 광고판 만나면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 그리고 늘 하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이란다, 매일 저 시작마다 하는 네. 컵빙수.
0: 네. 네. 7월에도 계속되죠?
1: 음분증 응모 계속되니까 오늘이 2680번째 날입니다. 음분증 응모는 2680번째 문자가 자동으로 후보가 됩니다.
0: 자,

0: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4: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미라철도 891, 미라철도 891호 열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오실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이번 여름도 미라철도와 함께 라디오 바캉스 라캉스 라디오 바캉스 라캉스 편안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달립니다.
5: 우리 열차 7월 한 달 동안은 여름 바캉스 열차로 운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이 가득 실린 사연 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6520님께서 집에서 쉬고 싶다는 남편을 졸라서 배드민턴을 치러 나왔어요. 딱 30분 치더니 이제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하네요.
6: 아, 그래도 뭐 그렇게 움직이면서 네. 그렇게 또 소화를 시키고 또 그렇게 채워놓고 단백질 채워놓고 그 껍데기하고 기름 많이 못 먹게 하세요. 그러면 좀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구운 치킨으로.
6: 네.
5: 예.
6: 구운 치킨으로.
5: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6: 그래요. 치킨도 그거 먹고. 나간 게 어디예요? 예. 그걸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5: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거기다가 저희가 소시지 빵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8033님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해수욕장에 놀러간 친구가 바닷가 사진을 보내주는데 정말 미치도록 부럽네요 라고 해줬습니다. 어허, 친구는 해수욕장을 놀러가고 본인은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6: 네.
5: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언젠가 또 우리 8033님도 휴가를 가실 거고 그 친구는 휴가를 갔다 와서 또 회사를 다닐 거고 또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6: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놈의 SNS가 마치 나만 힘들고 남들만 행복한 그런
5: 비교를
6: 착각을 착각도 아니죠. 잘못된 네. 오류가 나게 합니다. 우린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5: 그래요.
6: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5: 네.
6: 너무 앞서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5: 그래요.
6: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5: 네, 뭐라고요?
6: 재산이 1,000억이 있어서 못 쓰고 가는 게 아쉽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아까운 게 아쉽습니까?
5: 없는 게 더 싫어요.
6: 아니야.
5: 1,000억이라도 있고
6: 왕창 놓고 쓰면... 왕창 놓고 가야 될 때 이거 진짜 눈 못 감아. 아까워가지고.
5: 왕창 놓고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6: 날려본 적이 있잖아요.
5: 아~
6: 왕창 날려본 적이 있잖아요.
5: 예. 아, 예. 예.
6: 왕창 날리는 게 놓고 가는 거지 뭐 사실. 그거 그래요. 아주 속 뒤집어집니다.
5: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어쨌든 우리 다 그렇게 산다는 거 여러분 알면서 803사님 좋은 날 올 겁니다. 소시지 빵 보내드릴게요.
4: 자, 다음 시간에 만나

0: 자, 미라클 이정선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오랜만에 이곳에서 문자 보내요. 올해는 이곳도 너무 덥네요. 해외에 듣고 있는 미라클 우리 해미 이정선님의 물건 놓은 사연이었고요. 미라클 이정선님이 계신 이곳 어느 나라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윤정수 씨께서 힌트 좀 주시죠.
1: 북유럽입니다.
0: 아, 북유럽.
1: 북유럽이고 해가 지지 않는 백야. 백야 현상이 있는 곳.
0: 예.
1: 가수로 치면 좀 옛날 가수들인데 아바.
0: 오.
1: 아바라는 멤버들이 이 나라 출신.
0: 네.
1: 그다음에 미트볼이 유명해요. 이건 나도 처음 들었네. 노벨상이 만들어진.

0: 양반의 자제입니다.
1: 사또인데 밥을 많이 드신 사또 같아요. 예. 놀부란 얘기도 있고 뭐
0: 놀부네.
1: 자, 우리 살랑살랑님 소세지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사님 우리 두 번째 퀴즈 주시죠.
2: 네, 두 번째 퀴즈에게 정착하겠습니다. 자, 사연 속에 퀴즈가 숨어있습니다. 문제를 잘 들어보십시오.
1: 자, 미라클 서민기님의 사연입니다. 집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 터벅터벅 걷다가 하늘에 떨어지는 이것을 봤습니다. 얼른 소원을 빌었네요. 내 집 장만하게 해달라고요. 자, 미라클 서민기님이 과연 무엇을 보고 소원을 빌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윤정 씨께서 힌트 주시겠습니다.

0: 자, 미라철도 파굴 퀴즈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미라클 서민기님이 본 곳은 바로 밤하늘 별똥별, 1번 별똥별입니다. 별똥별의 소원도 빌었고 미라도 듣고 계시니까 서민기님 소원 꼭 이루어질 겁니다.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십시오.
1: 자, 미라철도 파굴로 여러분의 사연을 싣고 달리 우리 열차 오늘 운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서인국의 애기야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Yo, I wanna hug you. This song is dedicated to my girl. I wanna kiss you. You're my world. You.

요즘 날씨 좋아서 주말마다 꽃 구경도 많이들 가시죠? 저도 지난주에 꽃 보러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튤립이 백만송이나 활짝 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0: 아유 빨리 머리를 못 쓰게 되었냐. 바람이 저 반대로 불어갖고 저 이리 머리 좀 해봐. 그렇게 얼추얼추 그래.
1: 순간적으로 좁은 길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꽉 막히게 됐고 저희 가족도 거기 낑겨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시간은 5분, 6분, 7분 계속 같은 자리에서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0: 갑자 전화기 여기 있다. 자 이거로 네가 들어가. 나는 아까 찍었어. 네가 들어가 빨리. 꽃을 이렇게 얼굴로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야 이 비밀번호 좀 풀어. 비밀번호 옆으로 다시 가서. 아유 다들 자 하나 자연스럽게 웃어. 자연스럽게 옳지. 바람도 분다. 머리 아유 사진 하나 찍기 복잡스럽다. 야 잘 나왔다 이번에. 야 기가 막히게 너무 이쁘다. 이거 쓰면 되겠다 니가. 이거 저기 너 저 옛날에 저 저 너 이 세상 아직 할 때 이 사진 써. 이거 너무 이쁘다. 자
1: 아 저희도 거기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아들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저기 잠시만요. 저기 지나가도 될까요?
0: 아유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유 얼굴이 반이 걸렸네. 아유 이거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떡해?
1: 아니 사진 계속 찍으시고요. 저희 애가 화장실 간다고 금방 좀 지나만 갈게요.
0: 화장실이야 다 급하죠. 아유 기다려봐 얼른 찍고 빠질게. 아유 극성이야 극성. 사람이 많을 땐 좀 기다려요 이렇게. 진짜 멀리서 왔어요 우리가. 멀리서 와갖고 우리 이제 살려도 얼마 안 남았어. 하루 그냥 1년을 기다려갖고 왔는데 다 바쁜데. 그 애기는 앞으로 찍을 시간이 많잖여. 하고 좀 기다려. 다 찍었어 내가 싸우자 그러는 게

0: 아이스 홍시를 하나 꺼냈어요. 아이스크림 대신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스 홍시를 또 집에서 만들어 놓으셨군요. 예, 경자님. 홍시 참 맛있어요.
1: 홍시 맛있죠.
0: 예, 홍시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얼릴 생각을 했을까요?
1: 아, 글쎄요. 그 누가 얼릴 생각을 했냐니까 참 어려운데. 예,
0: 누가 처음에 얼렸을까요, 홍시를? 홍시는 그냥 여름에 이렇게
1: 냉장고
0: 먹는 거 아니에요?
1: 처음 산 사람이겠죠.
0: 예?
1: 냉장고를 겨울에 산 사람이겠죠.
0: 아, 냉장고를 예. 산 사람이.
1: 아, 홍시를 얼리는 게 냉장고에 넣지 않았겠네. 그냥 그렇죠.
0: 냉동고에.
1: 추운 겨울에.
0: 아, 바깥에 있다가
1: 저절로 홍시가 안 당겨 얼어서. 그걸 그냥 그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머리통이나 어깨에 맞은 거를 아이씨 하고 주워 먹다가 맛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골이라고 봐야겠네요.
0: 시골에서 오히려 자연적으로 얼었을 것이다.
1: 자연적으로 얼어서 떨어진 거를
0: 예.
1: 지나가다 맞았으니까 시골의 도심.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토요일 3, 4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놀이터, 어른들의 놀이터 미라팡팡이 문을 여는 거 아시죠? 미라팡팡 탑승 방법은요. 지금부터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는요. 슈프림팀 피처링 영준의 그땐 그땐 그땐 고윤아님께서 신청하셔서 함께 듣고 3부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어느 길을 지나시든 많이 밀리기는데요. 주말 오후 정체가 상당합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리면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잠실대교부터 이전 시간 사고가 있었던 양화대교 쪽으로 1시간가량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내부순환으로 성수방면 연희램프 부근 2차로는 추돌 사고로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중랑교 부근 3차로는 작업으로 차단돼 뒤로 혼잡합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한남대교 목간 3차로에선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뒤로 여의 하류부터도 내내 더디고요. 서초대로 이수역 방면 서초역 8번 출구 앞 전차로는 집회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1: 네, 3부 첫 곡으로 솔리드의 천생연분 2924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요 광고 살짝 듣고 세계관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미라팡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한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힙쇼.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

0: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대 오너가 윤정수 사장, 그리고 2대 오너 윤정순 사장, 저희 어머니죠. 그 뒤를 이어서 미라팡팡 3대 오너가 된 저분들의 아들 윤청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이 가문을 잘 이어서 정말 그 명장 사업처가 되고 싶습니다. 30년 하면 명장 사업처가 된다는데요.
1: 디스코 팡팡 명장이요?
0: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 아우 목이 메네요. 1084, 윤간의 오너 집안, 팡팡수저, 부럽다. 그렇죠. 부모님 걸 물려받을 때 저도 고비 많이 했는데요. 때마침 회사가 잘려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혜영님, 이 드라마 세계관 재밌네. 누구에겐 재밌는 소재거리지만 저희는 집안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박경자, 이래저래 애쓰시네요. 이건 저한테 한 얘기인지 윤정수한테 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정혜성씨, 윤청수 대표님, 남종찬 직원 말을 잘 들으세요. 미라팡팡의 실세는 남종찬 직원 아닌가요? 와,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만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의 기강을 똑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직원
1: 청소 대표님
0: 남종창이

0: 아무튼 사장님.
1: 예.
0: 우리 박경자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남종창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윤청소 씨 많이 도와주세요. 차차 나아지겠죠.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윤청소 대표님이 저러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1: 그러지 그런 적 없는데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지 마십시오.
0: 무슨 가스라이팅을 합니까 제가?
1: 바꾸 안 바꾸고 어디 있습니까? 결정권을 제가 잘 내리는 거지.
0: 자, 뭐 네. 결정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팡팡이 계속 돌아가려면 저 이 남종창 직원이 지난주에 제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늘 꾹 참고 다시 나왔습니다.
1: 너도 어디 갈 데 없을걸요?
0: 예? 대한민국에 팡팡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1: 몇 개 있는데
0: 세보진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청소

0: 아니 뭐 본인이 하겠다면서요. 이제 뭐 기강을 잡겠다면서요.
1: 아니요, 기강은 전체적인 중심을 잡는 거지 이런 잔일은 직접 하십시오.
0: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한다고 해서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1: 아니 그럴 리가요.
0: 윤청소의 미라팡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돌아갑니다. 왠지 다음 주 토요일에 꼭 듣고 싶어질 것만 같은 노래가 있다면 미라팡팡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십시오. 선곡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소개되고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596님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이번 주 야근이 많아가지고 집안일에 손 놓고 있었거든요. 더 누워 있고 싶지만 일어나서 빨래부터 시작합니다. 미라 들으면서 청소 힘내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윤청소 사장님, 이 청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1: 네.
0: 청소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1: 직원을 잘 시키면 되겠죠?
0: 그 생각밖에 없군요. 직원을 시킬 생각밖에 안 하시는군요. 자, 어쨌든 미라 팡팡은 늘 깨끗합니다. 먼지 한 톨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이 안전한 미라팡팡으로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713님 소녀시대 힘내 신청합니다. 자신감을 올려주는 힘나는 노래가 듣고 싶네요. 미라 잘 들으며 가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1: 네.
0: 뭐 말씀이 게 없으십니까?
1: 아, 뭐
0: 기강을 잡으신다면서요.
1: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0: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1: 아, 그분이 보낸 내용에 관해서.
0: 네, 힘내자고 자신감을 그렇지, 올리고 누나. 싶다고 하는데 힘난 네. 노래 듣고 싶다는데
1: 그거 틀어드려야죠.
0: 당연히 틀어드리죠.
1: 근데
0: 예.
1: 뭐 저한테 언짢은 거 있으세요?
0: 아니 언짢은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뭐 오시자마자 뭐 기강을 잡아야 된다느니 우리 어머님이 왜 그만두셨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으로서 저는 좀 언짢긴 하네요 사실.
1: 아니 근데 좀 약간 직원으로서 좀 화가 많아진 것 같고 뭐 사춘기 아들 같아요. 왜 이렇게 좋게 좋게 하세요.
0: 아, 좋게 좋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뭔지 나쁘겠습니까?
1: 네?
0: 언제 나쁘겠습니까? 제가 뭐 사장님한테 뭘 어쨌습니까? 뭐 뭘 했습니까 제가? 네.
1: 아, 이거 노래 듣고 온 동안 좀 정리를 해야겠네. 감정 정리를.
0: 자, 노래 듣고 일단 오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우리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소녀시대 힘내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긍디 견디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저희 버킷리스트는 열심히 글을 써서 시집을 내는 거랍니다. 많이 보고 듣고 여행하면서 멋진 시를 쓰렵니다.
1: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으네요. 여행을 하면서 멋진 시를 쓴다. 그 시 나중에 저희도 한번 들려.

0: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미라클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돌아가는 시간 미라팡팡. 지금부터는 발타 발라드 타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라입니다. 발라 발라 보니 꼴라 발라 발라 보니 딱

0: 자, 미라클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윤청소의 미랑 팡팡 사업자. 이곳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돌아갑니다. 문자 48910, 짧은 50원, 긴 건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 어머니의 아버님의 사업 가업을 이어받아 여러분께 더 한 발 다가가는 훌륭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뭐 훌륭한 기업까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열심히 묵묵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래.
1: 그래라죠. 왜 반말하세요? 그래요.
0: 로봇이랑 일하기 싫으니까 사람의 휴먼을 느끼며 일하고 싶어요.
1: 언젠간 사장도 AI로 바뀌는 날이 올 겁니다. 3521님, 코요태의 순정 신청합니다. 아내와 동네를 산책하는데 능소화가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꽃 앞에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사진을 찍어달라길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내와 동네를 산책하는데 능소화가 예쁘게 피었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진 100장이고 1000장이고 찍어주십시오. 여기 팡팡해서 일하는 것보다 안 힘듭니다.
0: 에이, 정말.
1: 아, 안 들으셨겠지. 네.
0: 자. 정말 잘 사진을 능소능란하게 잘 찍어서 이쁘게 잘 꾸며 보세요.
1: 네, 우리 과연 아내분께서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와, 진짜 소확행이라는 말이 전국을 뒤덮었던 때가 불과 얼마 전 같은데 그게 벌써 몇년 전이네요. 맞아요. 이런 걸딱 소확행이라고 했잖아요. 아, 아주 오랜만에 혼자 휴식. 혼자 사는 분들로서는 늘 맞이하는 주말 풍경이지만 가족과 함께 사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오늘 제대로 쉬신 것 같네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5354. 사랑하기 좋은 날 토요일 저녁 소품집 비 뮤지션 심연보 씨와 3부에 만나 4부까지 음악 이야기 나눕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네, 우리 집에서 일주일간 생활 중인데 앞으로 한 동네에서 함께 지낸다고 하니 설렙니다. 엄마도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그러면 좋을 텐데 1484.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모계혈통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다 뭐 여자 쪽 식구들이 모여 살지 시댁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만약 그런 집이 있다면 진짜 사이 좋으신 거고요. 아무튼 5분 거리로 이사 온 여동생이랑 앞으로 동네 마실 슬슬 잘 다니시고요. 같이 사시는 동안 싸우지 마시고요. 1484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직장 때문에 더운 나라에 사는데요. 1211 2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매일 더운 퇴근버스 안에서 콩으로 듣다 시원한 공항버스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니 설레고 소중했습니다. 칼칼한 김치찌개까지 먹었습니다 하셨어요. 이야, 2년 만에 온 한국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직장 때문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휴가나 뭐

히트 바람의 유령 제국의 아이들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사람 동생이랑 거기에 강아지 동생까지 데리고 이른 휴가를 보내기 위해 경주로 떠납니다. 강아지랑 함께하는 두 번째 휴가거든요. 우리 셋 재미있게 놀고 올게요. 야, 강아지 동생 데리고 가느라고 강아지 동반해도 되는 숙소 찾느라고 고생하셨죠? 이게 은근 많은 것 같은데 찾아보면 별로 없어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진짜 휴가 갈 때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좋아요. 멤버가 딱 좋아요. 사람 동생에 강아지 동생에 아니 여기 어중간하게 사람 하나 둘 더 끼잖아요. 하, 그럼 또 이게 둘둘

그러니까 펌하기 좋은 날도 사실 그리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암튼 2620 원장님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1165 북중미 월드컵 끝나기 전까지 먼저 애인 생기는 사람한테 10만 원 주기로 친구랑 내기했거든요. 요즘 친구가 썸 타는 것 같아요. 저도 동호회도 들고 외모도 가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왜 이런 내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북중미 월드컵 하니까 요즘 애써 안 보고 있던 아니면 남의 나라들 올라가는 건 뭐 그냥 그렇지 원래 잘하는 나라지 올라갔네 이러고 있는데 다시 또 아픈 게 어쨌거나 그럼 이런 내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몇 위까지 이런 거는 내기할 수 있지만 굳이? 자 동호회까지 들었고 외모도 가꿨고 요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어떻게 남성 회원들 좀 계세요? 남성 회원들 가운데 어떻게 미혼 회원들 좀 계세요? 마음에 드는 회원 계세요? 자 그러면 동호회의 꽃은 뭐다? 뒤풀이다. 뒤풀이 같은 거 갔을 때 은근히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앉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 회원님이 앉으신 그 옆자리에 이렇게 쓱 가서 앉는 요 정도 스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이분이 내기에서 질까 봐 10만 원 아깝잖아요. 이왕이면 받아야지. 자, 1165 이분에게도 마스크팩 보내드리면서 응원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아틀란티스 소녀 들을게요. 한 곡 더 들을까요? 로지 바다 가자.

0: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 공간은 질식사망 위험 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단체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0: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

0: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말이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이승철 My Love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을 조명하며 명절을 대표하는 국민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KBS 한가위 대기획 2026년 올해의 주인공 데뷔 4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0: 노래를 골라주신 분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품집 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연복 씨 오셨습니다. 네.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1: 어떤 거요?
0: 뮤지션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이런 거.
1: 똑같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1: 근데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뭐 보는 게 그냥 보는 거기도 하지만 일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풍경이나 천장이나 뭐 이런.
0: 네네. 오래 보고 계신다
1: 어딘가 이렇게
0: 그랬죠.
1: 보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뭐 소위 말해서 멍 때린다고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보통 막 조금 더 바쁘게 지내셔야 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시간상으로는.
0: 직장인들은 사실 그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1: 다음 계속 뭔가 스케줄이 있고 뭘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0: 그럼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요. 다 자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1: 그쵸.
0: 바깥을 보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1: 근데 저도 일을 해야 될 땐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좀 멍하게 시간을 써도 될 때가 있어서 아마 음악하는 분들이나 글 쓰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들이 많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둘 다인 것 같아요.
0: 네. 얼마 전에 그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님하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냐 그랬더니 여행을 가고 숲에 가서 나무가 하는 말을 듣는데요. 작가라 표현도 다르시죠.
1: 그죠. 예.
0: 우와.
1: 이렇게 초록을 보고 어떤 소리들을 들으면 숲에 나서 나는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가는 것 같아요.
0: 예. 오늘 주인공도 혹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1: 오늘은 비슷한 정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신정자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집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찡하고 울릴 때가 있답니다. 그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해서 책방 가면 꼭 시집을 한 권씩 사오는데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요. 시를 읽다가 들으면 행복해지는 노래 또는 가사가 한 편의 시 같은 노래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0: 너무 많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시 같은 노래들, 시 같은 노래들 되게 많은 거 가사 좋은 노래들이 워낙 많아서
0: 네.
1: 이거는 정말 뭐 모든 분들이 음악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가사들이 있으실 거고 또 근데 이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적인 가사보다 나는 되게 신나고 감각적인 가사들이 좋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좀 서정적인

0: 한 편의 시 같은 노래, 시집을 읽다가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 먼저 태연의 그대라는 시. 사실 연애에 푹 빠졌을 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1: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누군가를 좀 좋아하면 전반적으로 다 시인 계열로 들어가잖아요. 일단 진입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쓰고 싶고.
0: 내가 이런 감성이 있는 네, 사람이었나?
1: 뭘 자꾸
0: 막.
1: 이렇게 보면 의미를 부여하게 네.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죠.
1: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대라는 시가. 그러니까 내가 시인이 아니라 당신이 시여서 내가 시인이 된다는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1: 네. 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좋아하면 그런 마음이 들죠.
0: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딴 얘기인데 네. 그 20대 조카랑 같이 사는 제 또래 여성이 그러는 거예요.
1: 20대 조카.
0: 어. 조카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는데 남자.

0: 해야 돼요 이걸? 이 좋은 걸?
1: 어떻게 해야 되나?
0: 이 좋은 걸.
1: 이걸 뭐 어떻게 써서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쵸. 근데 이게 뭐 또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네.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 어떤 풀어내야 되는 과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고
0: 그런가 봐요.
1: 그렇게 느끼나?
0: 그에 앞서서 좋은 게 먼저인데.
1: 아, 근데 사실 그게 그 번잡함을 다 이길 수 있는데.
0: 그니까요. 그죠? 맞아요.
1: 이게 정말 정말 누가 좋아지면 예. 그런 귀찮음과 번잡함이 다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죠?
0: 오늘의 말랑말랑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좀 이런 우리 감성도 좀 몰랑몰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 좋겠네요.
0: 예. 시 같은 노래 다음 곡은요.
1: 이 노래 이 팀의 노래를 한 곡 골랐고요. 악뮤의 노래를 골랐고 악뮤의 노래들도 가사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고
0: 정말로.
1: 그리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팀은 좀 되게 독특한 게 엄청 서정적이고 엄청 감상적이고 감수성 예민한 노래

0: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
1: 되게 좋아요.
0: 그러니까 네. 뭐냐면 뭔가... 막 심하고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그 리듬을 타게 돼요.
1: 다른 느낌으로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되게 따뜻한 마음이 있고
0: 그렇죠.
1: 근데 또 이렇게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엉뚱한 기발한 재미난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악뮤의 노래들은 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예측되지 않는 감수성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제목부터 벌써 앞하고 뒤가 안 맞잖아요.
1: 그렇죠.
0: 낙원에 소문이 없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소문에 낙원.

0: 것들을 가지고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1: 근데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1: 최근에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남매들이니까. 근데 막내 아들은 그냥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고.
0: 둘이 다르구나 또.
1: 완전히 다르대요. 큰애는 그렇게 곤충을 좋아해서 집에서 곤충을 키운대요. 집에 귀뚜라미가 자라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Stay.

0: 상상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청취자 신정자 씨가 소풍지피 심현보 씨에게 시집을 읽다가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한편의 시 같은 노래들 골라달라고 하셨어요. 태연 그대라는 시, 악뮤 소문의 낙원, 시인과 촌장 사랑일기까지 3부에서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시와 관련된 노래들이라서 그런지 네. 약간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그런 곡이 아니라 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뭔가 이렇게 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들었던 곡들은 주로 그런 곡들이었죠.
0: 네, 4부는 아닌가요?
1: 이 곡은 조금 달라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악뮤 얘기하면서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0: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있고 동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1: 있죠.
0: 이렇게 악뮤 노래 가사에도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가 왕왕 있는데 되게 귀엽고 하지만 엉뚱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안에 철학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가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1: 산울림 앨범 중에도 아예 동요 그렇죠. 앨범이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0: 그렇게 약간 동요나 동시 같은 그런 시 같은 동시 같은 가사들도 가요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노래 뭐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하다가 골라온 노래가 안혜은 씨 노래예요.
1: 아, 문어의 꿈.
0: 네. 예.

0: 객석 저 2층 저 끝에 어린이가 한 명 온 거예요.
1: 어린이가? 네,
0: 부모님이랑 같이 오, 네. 온 거죠. 그 친구는 나는 문어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문어가 앵콜곡이야.
1: 아, 이 너무 친구가 뒤야. 너무 뒤야.
0: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1: 견딘 거군요.
0: 나중에 나는 문어가 나오는데 야, 이 친구 춤사위가 거의 너무 신이 난 거죠. 드디어 나왔다. 나는 문어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공연도 재밌었는데 그 어린이 친구 보느라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저게 좋으면 노래가 좋으면 저렇게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거의 뭐 상어랑 거의 필적할 만한
1: 그렇습니다.
0: 바닷속의 양대 생명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어랑 문어랑.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린이는 아마 평생 첫 콘서트가 아닐까 싶네요.
0: 그렇겠죠.
1: 야, 그건 못 잊죠.
0: 정말 환호성이 네네. 한 명인데도. 야, 정말 네. 어린이들이 정말 신날 때 나오는 춤사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제가 너무

0: 팀 가사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잔나비의 노래 중에서
1: 그렇죠. 네,
0: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을 네. 골랐습니다.
1: 이 곡 들으면서 심연보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0: 중심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게장, 게장 세트, 육안

한강을 따라 공항 일산 쪽으로 막바지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일산 쪽 강변북로 서강대교 부근 1차로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어 한강대교부터 혼잡하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부터 여의 하류 쪽으로 긴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듣고 오겠습니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 기술로

열이 확 올랐는데 제 안경은 또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 우리 부부는 물건보다 정신을 찾아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핸드폰이 가끔 너무 안 보이잖아요. 대부분 옷 속에 파묻혀 있거나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안경은 잃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안경은 어디 있을까? 화장실 쪽 잘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선반 같은 거 올려놨다가 뒤에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뒤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6229님, 저는 아이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 때문인지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렸네요. 한 달 동안 아이들 병원 데리고 다니느라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었어요. 아, 이번에는 아들 차례인가 봐요. 쩡디도 감기 조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리면 다 옮기도 하고 그냥 한 번에 같이 걸렸으면 어머님이 좀 덜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연달아 걸리는 바람에 어머님이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6229님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올리세요. 아가들이 아직 몸이 약해가지고 좀 추운가 봐요. 아일릿의 마그네틱 이 노래 듣고 와서 볼륨 다이닝 오픈하겠습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on't.

0: don't say no.
1: 어서 오세요. 볼륨 다이니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주예솔님,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언니를 만났어요. 옛날에 제가 언니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몰래 꺼내서 쓰다가 들켰던 일. 언니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가서 음식 얼룩을 묻히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대화를 못했던 일 등등등. 서로 기억하는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잡고 웃었네요. 나이 먹고 마주 앉아 나누는 어릴 적 추억은 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언니 주머니에서 몰래 꺼낸 돈으로 사 먹었던 떡볶이 주문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동생으로서 완전 공감합니다. 언니 옷을 많이 입고 나갔다가 많이 혼났어요. 예솔님, 저희가 떡볶이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언니랑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정혜숙님께서요. 매번 사람에게 치여가면서 허겁지겁 대충 밥을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이번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식탁을 차렸어요. 예쁜 접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담고요. 배경음악처럼 라디오를 틀어뒀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밥을 먹으니까 이게 바로 힐링 다이닝이네요. 혼자여도 완벽하고 행복한 식사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 연어초밥 주문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또 빨리 먹다 보면 또 버릇돼가지고 이게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혜숙님, 앞으로는 여유롭게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이승윤님께서, 저 드디어 첫 월급

너무 좋아하셨겠다 부모님. 그쵸? 저도 막 중식 같은 그런 고급 요리를 엄마한테 이제 사드릴 때 약간 느껴요. 열심히 내가 하고 있구나. 승현님 앞으로도 많이 많이 또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요.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볼륨 다이닝, 맛있는 음식과 함께 곁들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먹고 싶은 음식도 주문해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음식으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릭남의 Good For You.

에릭남의 Good For You 듣고 왔습니다. MV0646님, 대학교 입학하고 첫 학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와서 엄마한테 칭찬도 받고요.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직 전공 하나는

0: 우리는 바로 윤정수
1: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2: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말은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저 갭이에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하트를 꾹 눌러둔 노래를 보내주시는 시간입니다. 왜 하트를 누르게 되었는지 노래와 사연 함께 나눠볼게요. 하트 속 영업도 환영합니다. 먼저 이경님,

바다에 놀러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음원 검색해서 하트를 꾹 누른 노래 이치의 썰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쇼핑몰에 나오는 노래들은 되게 기분 좋은 노래들이 또 많잖아요. 에너지 넘치고

0: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카페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잼이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내 몸에 딱 맞는 푹신한 소파, 음향 좋은 스피커, 그리고 LP와 턴테이블까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갖췄습니다. 음악방, 여기서 이제 오롯이 음악만 즐겨볼까요? 근데 뭐 들으세요? 앞으로는 토요일 밤에 열리는 음악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1594님. 같이 영어 공부하는 방장님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스터디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덩달아 설레는 제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성시경의 두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또 축가로도 많이 불러주는 곡이잖아요. 이 노래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1594님? 다 같이 스터디 그 모임길에 가가지고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 노래 신청해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5790님, 아들과 부산에 여행을 왔어요. 저도 아들도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그 유명한 해운대도 가고요. 바다에서 야경을 볼 수 있는 요트 투어도 신청했어요. 쩡디 목소리와 부산 밤바다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부산 야경이 펼쳐진 제 음악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성시경의 두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는 또 아드님이랑 어머님이에요. 두 사람이. 요트 위에서 이 노래 들으면 너무 낭만 있고 좋겠다. 저도 부산에서 밤에는 못 타봤는데 요트 투어를 해본 적 있어요. 요트 큰, 조금 큰 거.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분위기 너무 좋고 심지어 되게 시원한 바람이 싹 불 때 되게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두 분의 신청곡 같이 들어볼게요. 성시경의 두 사람.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볼륨 가족들의 음악방, 이번에는 8643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퇴근하면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불금에 야근까지 해서 속상했는데요. 저처럼 야근한 분들의 사연과 효정님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퇴근길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퇴근한 게 어디냐 위안 삼았습니다. 요즘 빠진 이 노래 흰의 주인공 연습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진짜 작은 것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되게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왜냐면 싫다 싫다 싫다 하잖아요? 그럼 진짜 시간이 더 안 가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막 힘들잖아요, 마음이. 8644님처럼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30님, 저희 집에는 아티스트가 한 명 살아요. 주인공은 바로 벽에 큼직하게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는 4살 딸내미입니다. 아무리 스케치북을 사주고 벽에 그리지 말라고 혼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아이의 예술 활동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딸의 음악방에는 이 노래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노래 신청할게요. 지코의 아티스트. 와, 근데 그 작은 아이가 벽에 위에까지 막 그림 그릴 생각하면 너무 귀엽긴 하다. 엄마, 나 저기 위에도 그릴래? 좀만 안아줘. 이러면서 막 위에도 그리고 그럴 것 같아. 그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한 그 화가 어린 친구 있잖아요. 예, 그 친구도 막 벽에도 그리고 막 지금 엄청 유명한 또 화가가 됐기 때문에 1230님 지금 아티스트가 맞습니다. 예술 활동을 응원하고요. 어머니께서 중간중간 그 벽지 가는 일만 조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흰의 주인공 연습, 지코의 아티스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음악방에 들어가 볼게요.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사연과 함께 알려주세요. 가요, 팝, 최신곡, 추억의 노래까지 모두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5: 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6: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플레이 키오스크 노래 세 곡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중 한 곡은 꼭 틀어드립니다.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솔의 슬로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이.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것들을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상한 음식은 혀 끝에 닿자마자 기겁하며 뱉어대던 제가 왜 입 씁쓸한 질수의 감각은 삼키지도 못한 채 온종일 입안에 넣고 곱씹는 것일까요?

이미 지나간 실수를 곱씹으면 해결은 안 되고 마음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툭 털어내고 주말의 자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0: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시간의 속도를 절감하면서 이런 주제 준비했습니다. 시간 플레이리스트. 과연 어떤 곡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9436님 안녕하세요 하느님. 저는 드럼을 좋아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패드로만 연습하고 있는데 전자드럼을 살까요 말까요? 아, 우리 9436님 드럼에 빠지셨군요. 아마 뭐 패드로 이렇게 드럼을 쳐도 사실 그 드럼에 치는 맛이 나지 않아서 100% 뭔가 좀 드럼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맨날 합주실을 가가지고 아니면 혹은 내가 연습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럼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취미에 빠졌고 열심히 드럼을 좀 연습하고 싶다면은 저는 전자드럼 사는 것도 추천하고요. 실제로 그 드럼 전공자분들 그리고 연주자분들도 집에서는 전자드럼 연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런 느낌들도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저는 한해 전자드럼 구매하세요.

2948님, 영어 자격증 시험이 2주 정도 남았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봐볼까요? 그냥 취소할까요? 빨리 취소하면 응시료 100% 환불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이란 자고로 시작할 때 그리고 응시를 결심했을 때 시험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취소해서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따실 수 있을 것 같죠? 취소하면 100% 나중에 미루거나 흐지부지 끝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2주 얼마 안 남았지만 2주 동안 완전하게 집중해가지고 시험 모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한해 집중해서 벼락치기라도 하세요.

4835님,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는데요. 일정을 전부 제가 계획했습니다. 제 딴에는 많이 즐기면 좋겠다 싶어서 타이트하게 짰는데 현지 교통상황 때문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제가 티켓값을 추가로 결제했는데 친구들한테 추가 비용 받을까요 말까요? 아, 이게 고민이 조금 되시겠어요. 왜냐면은 뭐 내가 친구들을 위해 계획을 하긴 했지만 괜히 나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고 뭐 이런 기분 좀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계획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그 현지의 교통 상황 이런 변수들도 저는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친구들이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당연히 그냥 추가 비용을 주시겠지만, 안 주는 상황, 혹시 말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거는 받는 게 임기상정 아닌가, 받는 게 맞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해 추가 비용 받으세요.

그 정말 소모되는 일이란 말이죠.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마 친구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태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그럼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으로 돌아올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세대 추월 주제 맞춤 플레이리스트, 여기에 퀴즈를 곁들이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이제 한 해 절반이 지나면서 올해도 딱 180일 남았고요. 우리 한키라도 1주년 이제 겨우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누구는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갔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누구는 뭐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뭐 하면서 다르게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굉장히 뭐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가나 싶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은 제가 또 매일매일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뭔가 하루하루 그냥 죽어가는 시간 없이 그래도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내가 산 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뭐 아무쪼록 아직 7월이네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은 한 해 좀 더 알차게 보내보자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도미솔 마켓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로 시간 플레이리스트. 제목에 시간이 들어간 노래부터 시간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곡으로는 무조건 이 노래 나와줘야죠. 한해 문세윤, 벌써 1년. 아, 정말 생각해보면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한키라 청취자분들을 몰랐던 시기였고, 그리고 제가 뭐 라디오 이런 스페셜 DJ 게스트들은 했지만 DJ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한 해의 문세윤 벌써 1년, 네, 이어서 휘성 1년이면까지 듣고 왔고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시간이 좀 유독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뭐 주말에 누워서 릴스 뭐 볼 때라든지, 뭐 저희 한키라의 희한해 자이로 드랍도 아트 코너 할 때 많은 분들이 벌써 시간 순삭이다 라는 얘기 해주시는데, 저는

비오리 10미닛에 이어서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는데요. 올해 60세인 사람들은 2001년에는 겨우 35세였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하, 이게 참 숫자로 보면 당연한 말인데 2001년이라는 시점이랑 60세라는 나이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진짜 이게 충격이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2001년 떠올리면은 뭔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벌써 25년 전이고 저도 2000년대 초반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밀레니엄의 세대 그리고 항상 이 컴퓨터 게임하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놀았던 그때가 벌써 25년 전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그리고 또 요새 또 유명한 또 그게 있죠. 그 제가 좋아하는 코르티스 멤버 주훈 씨의 아버지와 동갑이라는 연예인 라인업이 무려 조인성, 이동욱, 송혜교, 전지현, 장나라 씨. 2008년생 주훈 씨 아버지가 1981년 생이라고 합니다. 저랑 다 9살 차이고 실제로 제가 81년생 뭐 전부 다 형 누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 씨 아버지 뵌다면은

0: 습관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매력의
1: 성, 내가 반하게 성.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2: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1: 우리는 바로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시간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2: 퀴즈가 도착했습니다.
1: 맞구나.
2: 쥐치 닮은 꼴 한해가 놀토에서 국내 최초로 쥐치 분장을 걸고 도전했던 퀴즈곡.
1: 아.
2: 바로 에픽하이 1분 1초였는데요.
1: 맞아.
2: 이 노래의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저기 금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도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진다. 코르티스 아닙니다. 코르티솔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에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금니를 꽉 깨물거나 혀를 잔뜩 웅크릴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목이랑 혀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뇌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라고 인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피로와 불안이 몰려온다면 난 몰래

그래도 뭐 좋은 거라니까 혹시나 3일 동안 좀 디톡스 원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3일은 좀 어렵겠지만 뭐 예를 들어 주말 동안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좀 의도적으로 조금씩 줄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루 중 자유로운 시간이 2시간 이하로 줄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5시간을 넘으면 오히려 허무함을 느낀다. 아 이제 아무래도 워라벨에 관한 얘기 같은데, 사실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 시간대가 납득이 돼요. 2시간 5시간 진짜로 너무 오래 놀아버리면 좀 허무하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2시간 이하로 너무 자유시간이 없어지면은 아 내가 뭐 일하려고 사는 건지 뭐 하려고 사는 건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이거 굉장히 평균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무쪼록 적절한 시간 균형 잘 맞춰 가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시간을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한 노래 비스트의 12시 30분 방탄소년단 Zero O'Clock 듣고 올게요.

비스트 12시 30분에 이어서 방탄소년단 지로클락까지 듣고 왔습니다. 코너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에 관한 재미난 미션 하나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해볼까요? 당신은 10억을 받게 됩니다. 대신 1년 동안 삼시세끼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메뉴는 당신이 이 미션을 받기 직전 먹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공짜로 제공되며 그 외의 음식을 먹으면 벌금 10억을 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생수는 허락됩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봐야지요. 어? 1년 동안 이게 참으면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저는 못 바라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먹은 음식이 뭔지 한번, 아니면 10억을 위해 1년 동안 도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남은 한 해도 밀도 높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시간 플레이리스트 마무리할게요. 검정치마의 1시 5분, 도경수 영원의

늦었다 미안하다 답장 보내십시오. 그게 가장 간결합니다. 9877님 평소에 대중교통을 잘 안 타는데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제가 서 있는 데는 자리가 하나도 안 나고 저보다 늦게 탄 사람들 쪽에만 자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자리운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다 앉았는데 저만 서서 갔네요 라고 하셨고요. 아 이거 본능적으로 잘 느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 조금 잘 느꼈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 어느 자리가 좀 사람들의 표정을 좀 살펴보면서 저기 지금 일어날 거 그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표정에서 느껴지는 혹은 이런 행동 왜냐면은 금방 다음 역에서라도 내릴 것 같은 뭐랄까 호흡 혹은 뭐 이런 몸짓들이 있단 말이죠. 끝까지 안 일어날 것 같은 뭐 책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좀 디테일들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운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눈썰미일 수도 있어요. 관찰력 좀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보시면서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자이로의 억울해 듣고 오겠습니다.

자이로 어그레이 이어서 샘김 피처링 크러쉬 노눈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황주민님, 하느님, 저는 야식으로 공심채 볶음 해먹었는데 제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요. 하느님은 야식으로 어떤 메뉴 자주 드시나요? 라고 하셨고요. 아, 공심채 볶음만 해서 드세요? 저한테 공심채 볶음은 좀 사이드 느낌인데 절제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저는 야식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뭐 주로 어떤 거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먹었던 야식은 광어회에 명란구이에 아보카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참 다채롭죠.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꼭 두 개를 먹어야 만족감이 생겨요. 근데 주민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로도 만족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펀치 밤이 되니까 듣고 저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막 자고 일어나면은 막그 교정기 사이에서 막 피나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느라. 그래가지고 진짜 괴로웠던 기억이 있고, 그때 살 많이 빠졌었어요. 이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아, 진짜 뭐 먹고 싶어도 뭐 먹을 의지도 없고, 진짜 막잘때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셨겠지만, 교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먹는 거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좀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답답함 마음껏 해방하시라고 뼈째 뜯어먹는 등갈비 추천해드렸고, 아마 교정하시면서 먹기 정말 힘든 메뉴이셨을 겁니다. 혹여나 막 먹더라도 다 발라가지고 막 안으로 넣어서 드셨을 텐데, 내일은 그냥 원 없이 잡아서 그냥 뜯으세요. 저 일회용 저 장갑 끼시고, 뭐 매운 거든 뭐 그냥 간장 양념이든 뭐 그냥 숯불이든 좋습니다. 마음껏 잡아 뜯으시면서.

들으면서 오늘 끝곡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80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외에도 한축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커나갑니다. 여기는 스테이션 X. 인간과 AI, 우리의 주파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2주의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되는 데까지. 쭉 들려드리는 여기는 은하수 레코드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악부터 들려드리는 이상한 음반 가게. 지금 오픈했어요.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은하수 레코드샵. 수많은 여름 노래들이 있지만 여름에 이 가수의 목소리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바로 가수 쿨인데요. 이름부터 시원한 쿨. 발매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노래가 참 많은 그룹입니다. 오늘은 쿨의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발매된 명곡들이 모여있는 베스트 앨범 같이 들어요. 1번 트랙부터 시작합니다. 쿨의 어떻게, 벌써 이렇게, 애상.

예요.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은하수 레코드샵 쿨의 베스트 앨범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스트 앨범이라 그런지 정말 유명한 노래들이 가득한데요.

0: 전철도 좋아 다시는 친구 차 빌리지도 마.
1: 은하수 레코드샵 쿨의 시원한 베스트 앨범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재홍, 유리, 김성수 세 사람의 목소리 다 정말 쿨의 노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독보적인 매력이 있죠? 노래 세 곡 더 들어요. 쿨의 해석 남녀, 결혼을 할 거라면 운명.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컴파일레이션 X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쿨의 베스트 앨범으로 함께한 오늘 어떠셨나요? 명곡이 워낙 많아서 베스트 앨범 중에 CD1도 다 못 들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제니크처럼 아쉽다는 청취자들이 많으면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었는데 뭘 해도 잘 어울리는 연예인들이 짧은 머리 하고 나오면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아, 나도 확 커트해버릴까? 그래서 도전했다가 실패한 적 다들 있으시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날이 더워지니 또 고민이 됩니다. 취사병 드라마 박지훈처럼 커트를 할까? 신년 단발머리 나도 해볼까? 이번 주말이 결단의 미용실 데이인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자르실 건가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뭐할 거면 검은색 머리 아니면은 완전 금발 탈색인데 금발 탈색보다는 검정머리가 낫다. 뭘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약간 좋은 건가? 아, 근데 또 가수는 무대에서 어떤 이미지 변신을 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발라드 많이 부르긴 합니다만, 네. 혹시 모르죠. 폴킴이 또 2027년에 저스틴 비버로 다시 재탄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제작진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기도. 자, 오늘 1,

다리를 풀게 될지 기대되네요. 아, 저도 있죠.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혀 오랜만에 본것 같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어릴 때 했던 막 어릴 때는 약간 비속어도 많이 섞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문장이 그렇게 고급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또 라디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이 말하는 형식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하게 그 옛날 친구들만 만나면요. 그때 문장으로 돌아가요. 아주 그냥 그 입이 상스럽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거 아시죠? 또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그렇게 대화를 안 하면 약간 창피해요. 내가 얘한테 너무 갑자기 무슨 방송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예쁘게 말을 하려고 노력해보면 그 친구가 오글거린다.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비속어로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오래된 친구들이 편하다는 뜻이겠죠. 불타는 감자님께서 파스타를 좋아해서 라구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맛있게 완성되면 뿌듯하더라고요. 제 비법은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를 조금만 넣어도 풍미와 향이 확 좋아지거든요. 폴디는 왠지 꽝손일 듯. 제 요리 먹어보셨어요? 제가 요리하는 거본적 있으세요? 그니까요. 네. 안타깝게도 꽝손은 아닙니다. 네. 요리를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저의 방식대로 해버린다. 약간 여기서 이만큼만 요거를 넣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볼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더 넣는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요. 물론 덜 맛있을 순 있겠지만 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올시다. 4347번님께서 여름이라 뱃살 좀 빼려고 샐러드 먹고 있어요. 지금 계절은 자두살구, 복숭아, 감자, 오이, 가지 등등 재료가 풍부해서 샐러드가 정말 맛있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먹다 보니 뱃살 빼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세의 드라우닝 시청합니다. 맞아요.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코끼리도 채식을 한다. 네. 야채를,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다이어트에는 탄단지. 탄수화물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 진짜 중요하다. 야채는 여러분 단백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과 야채를 같이 섭취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여주시면서 운동을 해줘야 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4347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네, 4347님의 아주 날씬한 네, 허리를 응원하면서 우수의 드라우닝 듣고 올게요.

톡으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어제 중2 아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호다다닥 달려와서 차에 타는 겁니다. 얼굴과 귀가 새빨개진 채로요. 왜 그래 아들? 무슨 일 있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한동안 이러더니 5분 만에 평정심을 되찾고 썰을 하나 풀어주더군요. 우리 학교에 미숙이라고 있거든. 걔가 방금 나한테 SNS 아이디 물어봤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

0: 아, 사귀자고 할 건가? 아 근데 왜 아, DM 안 보내는 거야? 아, 빨리 보내 빨리.
1: 제가 볼 땐 우리 아들이 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심신 안정을 위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DM.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프로미스9의 DM 듣고 왔습니다. 오늘 6424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뭘 보내면 좋을까요? 약간 뭔가 진정시켜주고 싶은데 이 아이를. 아, 그 아들

0: 소소한 에세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85번님께서 7평짜리 디저트 카페에서 5명이서 버터 자르고 설거지하고 빵 굽고 택배도 싸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좁아서 계속 부딪히지만 웃으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폴디도 카페 알바 해봤다면서요. 그 카페는 어땠나요?
1: 그 카페는 문을 닫았답니다. 그 좀 전에 말했던 그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언어가 좀 저속해진다라고 했던 그 친구가 그 카페 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그때 그 혈기왕성하게 만났던 친구들인데, 아, 제가 자세하게 모든 걸 말씀드릴 순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카페는 사장님이 없으면 망한다. 사장님이 매일 출근해야만 한다. 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희 일 진짜 착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 나름 A급 알바생이었거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유승우의 플레이리스트. 1, 2, 3.

어디 가요 가요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소정님 그리고 9369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여행 간다고 했는데 스쿼트 하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진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엉덩이랑 허리 근육이 굳을 수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으면

펠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2099님께서 엄마 모시고 8년 만에 찜질방 갑니다. 몸 지지고 구운 달걀 먹는 걸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딸들이 총출동해요. 찜질방에서 재밌게 놀고 수다도 잔뜩 떨고 올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사우나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사우나를 돌아다니면서 약간 어땠는지 기록하고

오랜만에 들어도 아 참 좋습니다. 이때도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멜로디가 들어보면 살짝 러블리 로맨틱하기도 하고 이분 목소리도 약간 비성이 섞여서 밝은 느낌을 주는 곡이라 예전에는 무슨 내용인지 생각 안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오늘 하루 안 좋았어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오늘은 좀 안 좋았어 약간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안 좋은 거 이거 지나가는 거야. 그냥 오늘은 좀 안 좋았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이 노래 대니엘 파우터 이분이 이 노래로 꽤 그 당시 인기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이분의 소식을 저는 못 접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노래는 진짜 그 희대의 명곡입니다. 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이렇게 솔로 아티스트가 이렇게 발매할 만한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김유경님께서 사위랑 가족이 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둘 다 극내향인이라 계속 서먹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같이 노래방을 갔어요. 2시간 신나게 놀았더니 급 친해졌습니다. 저는 김서방 대신 이름으로, 사위도 장모님에서 어머니로 서로 편하게 부르기로 했어요. 진작에 노래방을 갔어야 했나 봐요. 저도 저희 장모님이랑 노래방 안 가봤는데요. 이거 궁금하긴 하다.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가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 추석에 도전? 조만간 저는 작업실이 있으니까 작업실 공사를 한번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작업실 에어컨이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좀 땀을 더 흘리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포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공사

0: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떨어지니까 너무 네. 속상하더라고요.
1: 어, 어떻게 하셨길래 한번
0: 말하지 난 나의 모습은 아니 이런 게 있거든요.
1: 그런데 아, 뭔 말인지 알겠다.
0: 근데 이제 바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속상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가수 편에 나가고 싶다 하면 네. 장훈이 형 편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 편에 저한테 연락이 안 와서
1: 진짜
0: 너무 속상했어요.
1: 다들 몰랐나 봐요.
0: 아 그러게 통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1: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0: 아 근데 저번에 제가 그 왕중왕전 갔는데 네. 김장훈 편에서 이제 우승을 하셨던 분이 나온 거죠.
1: 네.
0: 아 제가 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은.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1: 아니면 약간 그 우승하셨던 분들하고 대결을 한번 해보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뭐 꼭 장훈이 형 편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수가 있었잖아요. 네. 제가 자신 있는 그 가수 네. 편에서 우승했었던 분들 그분들 몇 분 만나가지고 컨텐츠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왕 할 거면 가요광장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0: 아 좋죠. 다 초대해주세요.
1: 좋습니다. 균성 형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볼게요.
0: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쳐요
1: 늘고 쳐요
0: 점점 비슷해져요 지금. 네 추억의 명곡들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들 지금 보내주세요.
1: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노래들까지 모두 좋습니다. #8910 단문 50원

0: 약간 갈색 이국적인 외모에다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조그만 친구가 갑자기 장기자랑으로 와를 부르는데 이상하다 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충격적일 수 있죠.
0: 이 노래를 모르고
1: 왜냐면 있다가 팝송 위주로 듣다가
0: 갑자기 막 와 하면서 막 춤을 추니까. 네. 그 당시에 히트곡이었던 거죠.
1: 처음에 무대를 봤을 때 무서웠어요, 저도.
0: 아, 맞아. 약간 부채까지 들어버리니까.
1: 부채에 막 눈 하나 있고.
0: 그래, 약간 한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어요?
1: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0: 그쵸, 뭔 말인지 압니다.
1: 근데 제가 한참 그때 스레시 메탈 그리고 네. 이런 테크노 또 하드코어 이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때
0: 네.
1: 이정현 선배님이 갑자기 굉장히 테크노를 갖고 나오셨는데 사운드가 물론 댄스적인 또 가요적인 부분도 많이 그 장르에 섞여 있었지만
0: 네.
1: 또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가요에서 이런 장르를 내가 들을 수 있네? 라는 생각에 또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다가
0: 아 근데 그런
1: 나중엔 좋더라고요.
0: 그런 음악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네. 그런 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테크노가 약간 완전 열풍이던 시대죠.
1: 열풍이었죠, 완전히.
0: 아, 열풍이란 단어도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요.
1: 오랜만에 쓰네요.
0: 네. 테크노 열풍.
1: 아, 지금 더위가 열풍이에요. 지금. 죽겠어요, 너무 더워.
0: 아, 말하면서도 약간 이거 쉽지 않다.
1: 네.
0: 와 무대는 뭐 말씀했던 것처럼 의상, 헤어, 소품, 퍼포먼스 다 너무너무 대단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의상, 이 소품 그대로 아일릿과 이츠미 챌린지를 하셨어요? 그 와 복장 그대로요?
1: 나오셔가지고 같이 네. 이제 후배들 또 이렇게 이끌어주고 전 너무 보기 좋던데요.
0: 대박이다.
1: 왜냐면 요즘 또 유행하는 그 아이돌 아일릿도 그렇고
0: 네.
1: 그 장르도 테크노가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잖아요.
0: 지금 이제 하이브가 이제 네. 테크노를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계속 나오는 그 르세라핌 노래도 또 네. 테크노가
0: 캣사이도
1: 캣사이도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비트가 그 비트가 이제 BPM이 맞다 보니까
0: 네.
1: 와를 이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0: 아 그렇게 어머 이게 뭐야?
1: 그 춤을 이렇게 합쳐서 친 거죠.
0: 와 근데 진짜 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있던 분이 타임슬립해서 지금 현세대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1: 그리고 안 늙으세요, 이정현 씨가?
0: 똑같아요.
1: 아주 뭐
0: 아니 왜
1: 그때
0: 왜,
1: 그 모습 그대로
0: 왜 그때 연예인 분들은 안 늙어요?
1: 아 제가 봤을 때는 식습관도 엄청 조절하시는 것 같고.
0: 네.
1: 유전도 있대요.
0: 아.
1: 동안도 유전의 영향을 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0: 저는 이정현 선배님 노래 중에 진짜 좋아했던 거.
1: 뭐죠?
0: 저는 너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집트 배경으로 찍었던 뮤직비디오 있죠.
1: 한 소절 부드럽게 폴킴 씨 버전으로 한번.
0: 그 뭐였죠?

0: 자. 우리 집에
1: 우리 집에
0: 오!
2: 두 번째 네. 사연 만나볼게요.
0: 오징어의 눈이 땡글땡글님의 사연입니다. 오. 90년대 가요계에는 3대 데니가 있었습니다. 어허. 먼저 G.O.D의 데니안.
1: 아 그럼요.
0: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원타임의 데니. 음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이글5의 막내 데니. 모두가 오징어 외계인만 기억하지만 궤도라는 데뷔곡이 근본이었던 이글5. 저 진짜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쉽게도 두 개의 앨범을 끝으로 팀 활동이 끝났지만 다행히도 데니가 솔로 활동을 해줬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해 이 말밖엔. 아, 이 노래 진짜 틀면 나왔죠. 틀면 맞아요. 뮤직비가 이라는 노래를 부른 리치요. 그 리치가 우리 데니입니다. 요즘도 간간히 노래를 내줘서 고마운 그 시절의 소녀 팬이 리치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사랑해 이 말밖엔 진짜 좋아했어요.
0: 이 노래가 너무 진짜 와. 근데 그때 리치가 야 나온다. Don't cry, cry. 아, 음색도 너무 좋아.
1: 맞죠. 그리고 이때 이 재즈러운 이 느낌.
0: 그리고 이때 리치가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이때 크레이그 데이비드 아시죠?
1: 아 맞아.
0: 크레이그 데이비 굉장히 그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크레이그 데이빗이 쓰고 나왔던 그런 딱 머리에 요 정도 그 귀 윗선까지 맞는 그
1: 비니 같은 거
0: 어, 있죠? 맞아요. 그걸 리치가 또 많이 따라했어요.
1: 이게 다 레퍼런스가 있었네.
0: 크레이그 데이빗 보고 따라했잖아요.
1: 아 진짜 저는 크레이그 데이빗 말고 저는 리치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0: 네. 리치 보면서 좋아했습니까?
1: 리치 보면서 그 비니 보면서 진짜 이게 멋있다. 아 진짜 따라하고 싶다. 어디서 살 수 있지 저거?
0: 약간 그물망 같은 것처럼 돼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1: 맞아 맞아. 아 저는 근데 이글 5는 사실 잘 몰라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이글 5 세대가 아닌가?
0: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 98년도면 제가 가요를 듣기 전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99년도, 2000년도 딱 요쯤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쯤부터 저는 가요라는 걸 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노래 제목인데 오징어 외계인이에요?
0: 오징어 외계인. 이때는 이렇게 다 떼창으로 부르는 게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왜 오징어 다섯 다리 뭐 몇 다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0: 약간 독특하게 노래를 내셨는데 네. 멤버들도 다 잘생기고 다 비주얼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1: 네, 그러니까
0: 많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1: 네.
0: 리치가 솔로로 나와서 완전히 대박을 내니까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멤버 중에 네. 한 분 더 유명한 분이 계세요.
1: 어 누가 있죠?
0: 심지현 씨가 계세요. 심지현 씨는 누구냐면 블랙비트 멤버인데
1: 네.
0: 춤을 또 엄청 잘 춰요.
1: 아 그래요?
0: 네 예전에 SES 할 때 그 랩도 이렇게 막
1: 네, 중간에 나와서
0: 춤추면서 랩했었던 네. 그런 무대부터

0: 아 저랑 친구였던 친구가 또 각기를 되게 잘했던 그 지훈이라는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네요.
1: 아
0: 블랙피트 멤버 중에.
1: 아 그래요?
0: 네네.
1: 아, 블랙피트 기억나요.
0: 춤을 너무 잘 췄죠. 네.
1: 그 SM 출신들은 다 춤을 기본적으로 잘 췄던 것 같아요.
0: 각기를 참 다들 잘한 것 같아요. 웨이브라.
1: 아 기본이었나 봐요.
0: 네, 그 팝핑이라 그러잖아요.
1: 네.
0: 그쪽 위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JYP는 그루브 위주로 갔다면.
1: 네. 네. 우리 사연자님께서 데뷔곡이었던 궤도가 근본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노래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라디오에서 좀 들어본 것

0: 고음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1: 오, 맞아요.
0: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1: 네.
0: 또 김종국 형님도 굉장히 고음이 많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그래서 그 두 팀이 저는 생각이 나네요.
1: 지금 제가 근데 이게 잊고 있는 게 맞나요?
0: 어떤 거요?
1: 예전에 슈가맨에서 네. 이글파이브 멤버들의 근황이 공개됐는데 미국에서 CIA 요원으로 계신 게 맞아요?
0: 대박.
1: 아 그것까지는 공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 그렇게 CIA 요원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겠죠.
0: 근데 굉장하네요. CIA 요원까지
1: 갔다. 그래봤자 몇 분 중에 한 분이니까.
0: 근데 이글파이브가 그때 어쨌든 외국에서 많이 살다 온 외국물을 많이 드셨던 분들로 아, 멤버가 이루어져서 그런가?
1: 일단 이름부터. 근데 약간 이렇게 독수리 오영재가 생각나는 거는 기분 탓이겠죠?
0: 아마 그런 느낌으로 졌을 것 같기도 해요. 이글파이브 독수리 오영재.
1: 아 그렇게 따지면 되게 추억 돋는 분들 많겠다. 자 저희는 노래 듣고 4부의 코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놀러 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 토니 오빠네 집에 갔으면 좋겠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알았어 같이 가. 그냥 걸어가요.
0: 네.
1: 집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2: 아는 사이가 아니라?
1: 아는 사이 아니죠. 저는 그때 그냥 고등학생일 뿐이었어요.
0: 아.
1: 그래서 가가지고요 토니 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토니 형이 그 파란색 스포츠카
2: 어머
1: 그 있어요. 그 가운데 흰 줄 이렇게 딱 가 있는 그거 몰고 다니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0: 우와 멋있다.
1: 그래서 그걸 딱 몰고선 차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네. 모습을 그냥 밖에서 보고만 온 거예요 우리는.
0: 아 얼마나 팬이며.
1: 네.
0: 늑대와 양 행복 We Are The Future 지금 이게 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가 맞아요? 이 앨범이 맞아요?
1: 진짜 대단했던 게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싱글 시대가 아니라

0: 근데 이때는 되게 노래가 그래서 다양했던 것 같아요.
1: 아, 맞아.
0: 저도 이제 노을 발라드 가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사랑 얘기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사회 비판을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1: 그리고 사회 비판하는 곡이 발라드 곡에다가 사회 비판을 하기엔 조금
0: 아 그것도 그렇네.
1: 좋습니다. 송파구 노란 바지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0: 네.
1: H.O.T의 We Are The Future 듣고 올게요.

0: 그러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게 또 프라이트 스카드 인기가 많았죠.
1: 아, 난 이렇게 또 이렇게 전략적인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난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더라.
0: 근데 동방신기가 다시 스트레이트로 갔죠.
1: 아, 그 뒤에 나온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0: 이제는 다 같이 가져가죠.
1: 네, 네. 그러니까 R&B 그룹한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것도 있고.
0: 네, 맞아요.
1: 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1: 마지막 사연입니다.
0: 1875님의 사연입니다. H.O.T의 라이벌 하면 다들 잭스키스를 떠올리시지만 제키가 데뷔하기 전엔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준호의 아이들 영턱스 클럽이요. 아. 딸꾹질 노래로 유명한 정. 이 노래가 96년 가을 겨울에 난리

0: 살다가 저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알아눕는 그 창법으로 하니까
1: 소리를 한 번만 한 번에 내면 안 돼.
0: 근데 또 데이트를 치잖아요.
1: 맞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야 노을도 좀 이렇게 불러. 그럼 더 히트 칠 거 아니야. 근데 안 돼요 우리는.
1: 아, 또 그렇게 하면 또 노을의 맛이 아니죠.
0: 그걸 못 추구하겠어요.
1: 청혼을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0: 오지 마. 아, 이건 이상하잖아.
1: 좋은데요?
0: 좋다고.
1: 좋은데요?
0: 아니, 무슨 말.
1: 너를 만다. 이렇게.
0: 아, 너무 나 싫어.
1: 아, 진짜. 영턱스 클럽이. 네. 이준호 선배님께서 키우신 팀이에요.
0: 맞아요. 네. 음악의 열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무대에 서는 것 뿐만 아니라 나는 후배 양성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에요.
1: 아,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우리 막 그러면 이제 BTS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또 새로운 그룹을 양성하고 약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 아, 네. 빨리 빨리 미래로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사연에 언급해주신 2집 타이틀곡 타인도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 이 노래구나. 약간 영턱스클로 노래랄까 있는데요.

0: 이 감성을 그 이준호 선배님께서 좋아하셨나 보다. 이런 느낌의 이런 이 잔잔하면서 되게 로우하지만 네. 리듬 가져가면서.
1: 그리고 그 멤버 중에 이준호 형님과 되게 비슷한 그림체 형님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춤 진짜 잘 췄어요. 약간 이준호 형님 같은 느낌으로 춤을 추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춤을 잘 추는 사람들에 대한 열광은 똑같은 것 같아요.
1: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어서 더 부러운 것도 있고. 왜냐면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0: 그렇죠. 또 그만큼 또 이제 보여주는 에너지가 엄청나니까.
1: 그러니까 BTS나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0: 네.
1: 퍼포먼스도 좋고 춤도 너무 잘 추고
0: 동시에 잘해버리니까
1: 얼굴 표정도 너무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다 만능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0: 다음 앨범 댄스곡으로 한번 해주세요.
1: 네, 바로 망할 예정인 것 같아요.
0: 제가 앨범 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 마무리 인사할 때가 됐습니다.
1: 벌써 그렇게 됐나요?
0: 아, 형이랑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진짜 그 이 가요계의 뒷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재밌어요.
1: 아, 저도 이때 추억을 이렇게 막 되짚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늘 사연에도 없었던 우리 VS 지현이 형 소환해서 제가 실컷 놀려서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그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자, 저희는

0: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로이킴 스마일보이. 7월 4일 토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혼자 휴식 중입니다. 5354 콩국수에 묵은 김치랑 오이를 얹어서 순삭했고요. 집에서 만든 라떼까지 한 잔.

0: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8691 40대 중반입니다. 3주 전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배드민턴을 합니다. 1시간 정도 땀을 흠뻑 쏟고 오는 거죠. 근데 왜 체중은 단 100g도 변함이 없는 걸까요? 왜요? 왜? 도대체 왜? 왜? 아, 이렇게까지 이러실 일입니까? 3주밖에 안 됐다고. 아, 물론 본인으로서야 3주 동안 땀 흠뻑 쏟고 오니까 야, 이게 진짜 땀으로라도 100g은 나갔겠지. 근데 말이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답해보세요. 이렇게 땀 흘리고 오죠? 샤워 쫙 하고 어우 캔맥주 시원하게 이러기 십상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정말 땀 흘리고 샤워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드셨죠. 그게 그냥 몸으로 흡수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대신 아주 건강해지셨을 거예요. 땀 흘리니까 얼마나 혈액순환 좋아졌겠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정신건강도 좋아졌을 거고. 아무튼 3주에 그치지 말고 3개월, 3년 쭉쭉 이어가시기를, 몸무게는 그 다음에 얘기하시기를. 8691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484 여동생이 우리 집 5분 거리로 이사 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일주일간 생활 중인데 앞으로 한 동네에서 함께 지낸다고 하니 설렙니다. 엄마도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그러면 좋을 텐데. 1484.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모계 혈통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다 뭐 여자 쪽 식구들이 모여 살지 시댁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만약 그런 집이 있다면 진짜 사이 좋으신 거고요. 아무튼 5분 거리로 이사 온 여동생이랑 앞으로 동네 마실 슬슬 잘 다니시고요. 같이 사시는 동안 싸우지 마시고요. 1484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직장 때문에 더운 나라에 사는데요. 1211 2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매일 더운 퇴근 버스 안에서 콩으로 듣다 시원한 공항 버스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니 설레고 소중했습니다. 칼칼한 김치찌개까지 먹었습니다 하셨어요. 이야, 2년 만에 온 한국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직장 때문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휴가나 뭐 이 정도 기간 보내고 다시 또 출국을 하실 것 같은데, 아, 이 더운 나라에는, 아니 추운 나라에도 이 칼칼한 맛은 없지 않습니까? 매운맛.

내 거 하자 인피니트 바람의 유령 제국의 아이들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사람 동생이랑 거기에 강아지 동생까지 데리고 이른 휴가를 보내기 위해 경주로 떠납니다. 강아지랑 함께하는 두 번째 휴가거든요. 우리 셋 재미있게 놀고 올게요. 야 강아지 동생 데리고 가느라고 강아지 동반해도 되는 숙소 찾느라고 고생하셨죠? 이게 은근 많은 것 같은데 찾아보면 별로 없어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진짜 휴가 갈 때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좋아요. 멤버가 딱 좋아요. 사람 동생에 강아지 동생에 아니 여기 어중간하게 사람 하나 둘 더 끼잖아요. 그럼 또 이게 둘둘끼리 친하고 안 친하고 이래서 휴가가 편치 않거든요. 잘하셨어요. 멤버 좋으니까 이른 휴가 경주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446.

2577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미용실 운영합니다. 이제 여름이라 파마 손님 때문에 좀 바쁘네요. 2620.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사랑하기 좋은 날 들어요. 땡큐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지 뭐예요.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고맙지만 손님이 한 분이라도 아니 한 서너 분이라도 들어오시는 매장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틀어놓잖아요. 그럼 또 조용히 홍보되는 거죠. 청취율 조사 기간도 다가오는데 2620 이런 분들 사연 들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아무튼 빠마하기 좋은. 아 근데 지금 또 습해가지고 습도가 높아서 이럴 땐 펌 하는 거 아니죠?

까지 먼저 애인 생기는 사람한테 10만 원 주기로 친구랑 내기했거든요. 요즘 친구가 썸 타는 것 같아요. 저도 동호회도 들고 외모도 가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왜 이런 내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북중미 월드컵 하니까 요즘 애써 안 보고 있던 아니면 남의나라들 올라가는 건 뭐 그냥 그렇지 원래 잘하는 나라지 올라갔네 이러고 있는데 다시 또 아픈 게 어쨌거나 그럼 이런 내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몇 위까지 이런 거는 내기할 수 있지만 굳이? 자 동호회까지 들었고 외모도 가꿨고 요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어떻게 남성 회원들 좀 계세요? 남성 회원들 가운데 어떻게 미혼 회원들 좀 계세요? 마음에 드는 회원 계세요? 자 그러면 동호회의 꽃은 뭐다? 뒤풀이다. 뒤풀이 같은 거 갔을 때 은근히 이런 거 있잖아요. 먼저 앉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 회원님이 앉으신 그 옆자리에 이렇게 쓱 가서 앉는 요 정도 스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이분이 내기에서 질까 봐 10만 원 아깝잖아요. 이왕이면 받아야지. 자, 12165 이분에게도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가요계는 이들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노래와 춤, 패션까지 대중음악의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킨 문화혁명가 이분들을 소개합니다.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서태지와 아이들. 1992년 4월 예능 프로그램 신인 무대 코너에 등장했던 세 청년. 일명 회오리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낯선 분위기라서 심사위원들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시청자들과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이 노래는 그야말로 전국을 강타했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곡 난 알아요.

난 알아요. 환상 속의 그대, 내 모든 것 라이브 버전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명곡을 재해석한 두 곡 골랐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2집 수록곡을 응답하라 1994 드라마 주제가로 감미롭게 선보였죠. 성시경, 너에게. 서태지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며 후배 가수 헤이즈가 노래했어요.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이승철 My Love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을 조명하며 명절을 대표하는 국민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KBS 한가위 대기획 2026년 올해의 주인공 데뷔 4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이승철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며 우리 인생의 BGM이 되어준 그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승철, 당신의 삶은 never

0: 이걸 뭐 보는 게 그냥 보는 거기도 하지만 일과 연관돼 있기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풍경이나 천장이나 뭐 이런
1: 네네. 오래 보고
0: 어딘가
1: 계신다
0: 이렇게 보는
1: 그랬죠.
0: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소위 말해서 멍 때린다고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보통 막 조금 더 바쁘게 지내셔야 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시간상으로는.
1: 직장인들은 사실 그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0: 다음 계속 뭔가 스케줄이 있고 뭘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1: 그럼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요. 다 자기 스마트폰을
0: 아, 그쵸,
1: 들여다보지
0: 그쵸.
1: 바깥을 보는 사람도 거의
0: 그쵸.
1: 없거든요.
0: 근데 저도 일을 해야 될땐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좀 멍하게 시간을 써도 될 때가 있어서 아마 음악하는 분들이나 글 쓰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들이 많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둘 다인 것 같아요.
1: 네. 얼마 전에 그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0: 그래서 좀 이런 우리 감성도 좀 몰랑몰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 좋겠네요.
0: 시 같은 노래 다음 곡은요.
1: 이 노래 이 팀의 노래를 한 곡 골랐고요. 악뮤의 노래를 골랐고 악뮤의 노래들도 가사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고
0: 정말로.
1: 그리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팀은 좀 되게 독특한 게 엄청 서정적이고 엄청 감상적이고 감수성 예민한 노래들의 가사들도 되게 많고

0: 그렇죠.
1: 네.
0: 그냥
2: 되게
0: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
1: 되게 좋아요.
0: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막 심하고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리듬을 타게 돼요.
2: 다른 느낌으로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되게 따뜻한 마음이 있고.
0: 그렇죠.
2: 근데 또 이렇게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엉뚱한 기발한 재미난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악뮤의 노래들은 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예측되지 않는 감수성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제목부터 벌써 앞하고 뒤가 안 맞잖아요.
1: 그렇죠.
0: 낙원에 소문이 없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소문에 낙원.

0: 악뮤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한편의 시 같은 노래들.
1: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살아서 그럴까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악뮤 분들은 그 찬혁 씨도 그렇고 세현 씨도 그렇고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0: 아니 그렇다고
1: 이런 게 미래 교육 아닌가?
0: 우리가 모두 애들을 데리고 몽골에 갈 순 없잖아요.
1: 그럴 순 없지만 그러니까 네. 그런 약간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런 자유로운 어떤 상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긴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고 아티스트가 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그런 상상력들을 가지고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0: 근데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0: 최근에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남매들이니까. 그렇죠.

0: 것들 뭐 네. 이런 거긴 할 텐데 아무튼 이 악동 뮤지션 악뮤분들 보면 재밌어요.
1: 아, 그러게 네. 말입니다.
0: 저런 진짜. 상상력이 어디서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1: 우리 가요계 분명히 한 부분을 단단히 차지하고 계신
0: 네.
1: 것 같아요.
0: 되게 이제. 되게 오랫동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1: 다음은요.
0: 시 같은 가사 혹은 뭐 아티스트 혹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시인과 같은 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늘 떠오르는 분이 전 하덕규 선배님인데.
1: 그렇죠. 네,
0: 시인과 촌장의 노래들은 뭐 너무 많아서.
1: 네.
0: 그렇죠. 뭐 이게 뭐 시 같은 가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그냥 시잖아요.
1: 그 중에 어떤 걸 고르셨어요?
0: 너무 많아가지고
1: 고민되셨을 것 네. 같아요.
0: 그래서 오늘은 사랑일기를 골랐습니다.
1: 아, 이 곡을 혹시 안 들어본 분들이 계신다면 네. 어떻게 곡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0: 이 노래 가사를 지금 제가 읊어드릴까요?
1: 네.
0: 이 노래 제목이 그 부분은 아마 안 들어보셨어도 사랑해요라고 쓴다. 이 부분은 아마 다 기억하실
1: 네네네.
0: 거예요. 근데 도입부의 가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갯죽지 위에 그리고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뭐 이런 그렇죠.
1: 그러니까 정말 그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청취자 신정자 씨가 소품집피 심현보 씨에게 시집을 읽다가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한편의 시 같은 노래들 골라달라고 하셨어요. 태연 그대라는 시, 악뮤 소문의 낙원, 시인과 촌장 사랑일기까지 3부에서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시와 관련된 노래들이라서 그런지 네. 약간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그런 곡이 아니라 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뭔가 이렇게 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들었던 곡들은 주로 그런 곡들이었죠.
0: 네, 4부는 아닌가요?
1: 이 곡은 조금 달라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악뮤 얘기하면서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서정시나 이런 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있고 동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어, 있죠.
1: 이렇게 악뮤 노래 가사에도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가 왕왕 있는데 되게 귀엽고 하지만 엉뚱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안에 철학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가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0: 산울림 앨범 중에도 아예 동요 그렇죠, 앨범이 그렇죠,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1: 그렇게 약간 동요나 동시 같은 그런 시 같은 동시 같은 가사들도 가요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노래 뭐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하다가 골라온 노래가 안예은 씨 노래예요.
0: 아, 문어의 꿈. 예.

0: 위태로운 이야기 박정현 R&B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1: 이 노래 제가 왜 골랐냐면요. 이 박정현 씨의 위태로운 이야기라는 노래가 사실 가사를 제가 쓴 노래인데 많이 모르세요. 많이 모르시는데 사실 이 노래 가사를 쓰면서 제가 그 가당치도 않지만 아, 나 이 노래 가사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정말 시를 쓴다는 마음으로 써보자. 조금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가사를 쓰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시적인 가사를 한번 써볼래 라고 접근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노래 가사 쓸 땐 조금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가사가 막 엄청 이렇게 좀 쉽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다는 표현이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노래 가사로서 되게 대중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썼던 가사여서 그래서 오늘 주제에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골랐어요. 이 노래 처음 가사가 그런 거거든요. 절정을 지나버린 모든 것, 결국 시들어가는 많은 것, 지금 난 그 가운데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별 노래예요. 이별 노래인데 이게 약간 조금 그렇죠? 좀 무거울 수 있는 가사였는데 근데 박정현 씨가 너무 잘 불러주셔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 이 노래도 골랐습니다.
0: 아니 이렇게 가끔 숨어있는 뭐 심현보 씨의 곡이든 다른 분들의 곡이든 이런 걸 듣게 되는 묘미가 저는 소품지피의 묘미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네. 좋고요. 네.
0: 아, 잘 들었습니다.
1: 저도 노래 들으면서 오늘 주제에는 되게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야. 골라왔습니다.
0: 벌써 한 곡 들려드릴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 그렇죠. 네. 오늘 근데 되게 예, 뭐 늘 그렇지만 좋은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한 곡 한 곡 다. 양현 선배님 노래도 그렇고.
0: 그러니까 이 선곡 주제가 참 중요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선곡하면서 우리가 음악을 많이 듣지만 이렇게 어떤 한 가지의 테마나 한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곡들을 모아서 듣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누가 해주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 코너는 저도 곡 골라오면서 좀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뭔가 되게 시 같은 가사는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로 또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자, 끝곡은요?
1: 저희가 이금희 씨하고 저하고 이 팀 가사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잔나비의 노래 중에서
0: 그렇죠. 네,
1: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네. 골랐습니다.
0: 이 곡 들으면서 심현보 씨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그런 외국 라디오 같은 걸 들으면 갑자기 진짜 여행 온 듯한 느낌이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를 언제 정말 많이 들었냐면 예전에 필리핀에 살았을 때 필리핀 분들이 기본적으로 흥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디오 가든 들어가셔서 필리핀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따갈로그, 그 나라 언어죠. 따갈로그로 막쉴새 없이 얘기를 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그러다가 막 자기들끼리 노래도 막 불렀다가 근데 또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 라디오를 필리핀 살았을 때 많이 저도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지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아 이게 외국에서도 라디오가 되게 재밌구나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마크툽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하연우님, 언니! 저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새 출발해요. 첫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떨리네요. 오늘 자기 전에 팩하고 자야겠어요. 아, 이게 국룰이죠. 뭔가 그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싶을 때 팩하고 자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직하신 거예요? 오, 축하드려요, 연우님. 아, 항상 첫 시작은 너무 떨리죠. 뭐 새로운 건물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긴장되면서도 또 떨리고 또 가끔은 두려운 기분까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첫날에 그 기분 좋은 설렘, 떨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연우님. 4865님, 유원님, 저 속상해요.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축하한다 말 한마디 없던 거 있죠? 나이 들어서 생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싶다가도 서운함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하, 이게 서운한데? 아니, 남편분이, 아니 생일이 1년에 하루인데 나이 든 거랑 생일 축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생일 축하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4865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했다. 우리 상아가 대신해서 우리 4865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서운하니까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마다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0위 수란의 지금 취합

있습니까? 저도 저는 이제 사춘기도 아닌데 아직까지 또 이제 서른이 넘은 이 나이까지도 엄마랑 싸운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많이 혼나는 편인데요. 이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보다 이제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엄마이기도 하니까요.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569님, 사춘기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사춘기 지나고 20대, 30대 돼도 비슷하게 다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밖에 없고 딸밖에 없는 거는 변함없잖아요. 그쵸? 9872님, 주말마다 자택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유독 하기 싫으네요. 아, 그냥 다 때려치우고 놀고 싶어요. 저도요, 9872님. 아니, 이게

0: 보험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벤 이킹의 Stand By Me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0: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네,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Ebony Lauren, Matthew Ifield, Sebastian Kamai가 함께한 2022년 곡 All That I Need라는 제목입니다. All That I Need. 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네, 이렇게 제목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은 이거였어요.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멜로디 자체, 분위기 자체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Lazy Sunday mornings, 느긋한 일요일 아침마다 Hiding under covers, 어떤 상태예요? 이불 아래에 숨어서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미션 문장.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해석됩니다.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라고 했어요. 좀 강조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는데 stay in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stay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stay in, 집에 머물다. 예를 들어서 I wanna stay in tonight. 나 오늘 밤에는 집에 있고 싶어 라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나는 괜찮아요 라는 뜻으로 I don't mind 뒤에 ing가 오잖아요. Staying in with you.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꺼리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Play your favorite movie.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틀고 Laying right beside me. 내 바로 옆에 누워서요.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이번에도 I don't mind 라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좋아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그게 우리 단 둘뿐이어도 나는 괜찮아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라는 가사

를 듣는 The Simple Joy, 단순한 기쁨. Every morning, 매일 아침, I wake to a kiss on my face.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한데요. I wake to a kiss on my face. 나는 내 볼에 입맞춤으로 깨어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h, I don't need too much. 한 번 더 들렸죠, 미션 문장. Just your simple loving. 아, 그저 당신의 사랑만

그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기억나시죠? Being with you is enough for me. 이런 문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Being with you,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is enough for me. 나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이 문장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분을 들뜨게 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top of the world. 아, 뭐 생각나는 노래도 있으실 거예요. Top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좀 활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You make me feel on top of the world. 네,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난 많은 걸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은요, 데이식스의 콘서트 소식입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진행했던 데이식스의 월드 투어 그 마지막을 서울 잠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이 막공인데 우리 사화 가족분들 중에서도 가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럼 데이식스의 노래 들어볼까요? 데이식스 데뷔곡 Congratulations 이어서 10주년 기념 앨범의 타이틀곡 Inside Out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끔 아 나 이제 할머니 뵈러 시골 간다 어디 본가 간다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지역에서의 이제 특산품이나 그런 걸로 요리를 되게 맛있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외국에 있다가 뭐 필리핀이나 홍콩에 있다가 방학 때 한국 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살찌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방학 때마다 왔을 때 굉장히 증량을 많이 하고 갔어요. 왜냐면은 유학할 때는 가난한 유학생이어가지고 맨날 돈을 아껴야 돼. 너무 이제 물가도 비싸고 특히 홍콩은. 왜냐면 뭐 용돈 부탁드리기도 죄송하고 전 알바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떠리 시간에 맞춰가지고 마트 가서 막 떠리하는 초밥 같은

있는 고시생이다. 집, 도서관, 집, 도서관.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다니다 보면 숨이 턱 하고 막힐 때가 많은데 어쩌면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주말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약간은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즐기며 오늘도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보다는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저에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4618님 파이팅!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

0: 아닐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한여름님, 중딩 아들 녀석 기말고사 기간인데 공부도 안 하면서 주말 아침엔 왜 이리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시험 공부하느라 밤잠 설치고 늦잠 좀 자면 좋겠는데 눈 뜨자마자 오늘 아침밥은 뭐냐고 묻는 너, 대체 누굴 닮은 거니?

원래 그래요. 원래 시험 기간에는 방 청소하는 것도 재밌고 책장에 맨날 꽂혀만 있던 책인데 그냥 한번 꺼내보면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냥 갑자기 막 뉴스들 막 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네. 그래도 엄마한테 뭐 짜증 부리고 막 이러는 것보다 속 편하게 잘 먹고 잘 자는 아들이 훨씬 낫습니다. 네. 자, 남은 기말 시험 사연 주신 여름님

있는 것 같고 막 갑자기 침대 위치를 좀 바꿔보고 싶고 막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다가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아 허리가 아파. 누워서 공부를 할까? 누워서 하면 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엎드려서 하다가 옆으로 누워서 하다가 잠들고. 예. 그런 패턴으로 많이 갔었었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독서실 가야겠다. 그래서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친구들이랑 아 우리 저도 한 30분 정도 공부했는데 우리 음료수나 한잔 할까? 가가지고 이제 레스땡 있죠. 레스땡 커피. 예, 캔, 우리는 좀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아, 레스땡

한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감 자극 빈칸 퀴즈 사연 채우기. 오늘의 퀴즈, 범사의 감시하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범사의 감시하라 님께는 캡슐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면서 사연 채우기 퀴즈 나갑니다. 남편한테 뒷산에 약순물 뜨러 가자고 했더니 김밥을 사주면 가겠다고 해서 쌀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매사에 에를 타는데 대체 심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범사의 감시하라님께서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남편분의 습관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아, 첫 데이트에 삼겹살. 남자분이 고기를 잘라주셨는데 하트 모양으로 하나 잘라서 내게 살포시

0: 약간 그 메뉴를 삼겹살로 고른 게 상남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광고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채우기. 매사에 감시하라님이 습관처럼 먼저 달고 본다는 이게 뭔지 맞히는 문제였고요. 1번 키링, 2번 댓글, 3번 조건 중에서 정답은 3번 조건이었습니다. 조건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10분 네, 뽑았고요.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소개되는 사연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는 모두 소중하게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챙겨뒀다가 이렇게 퀴즈 주인공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도 듭니다. 콩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얘기도 상관없어요. 정말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곡이 결혼해줄래, 두 번째가 결혼을 할 거라면, 그리고 방금 힌트송도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아주 뭐 달달한데 문자도 웨딩 플래너님에게 왔어요. 4314님, 저는 웨딩 플래너라 주말에 예식 체크하러 새벽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딸 용띠 친구들과 여행 가는 날이라서 좀 더 설레고 기분 좋은 새벽 출근길입니다. 출근했다가 이따가 점심때 가평으로 여행 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아, 또 웨딩 플래너님도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또 신랑 신부들이 일생에 한 번인 또 결혼이다 보니까 뭐 질문도 많고 또 막 불안해도 하고 이게 맞냐 계속 또 이렇게 전화하고 뭐 문자하고 이런 데서 사실 해방되는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하실 텐데 신나게 놀고 오세요. 스트레스 싹 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7571님의 신청곡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까지 듣고 데몰리션 AS 센터로 오겠습니다.

그래서만 한 4회 이상 아마도 불렀을 겁니다. 자, 이어서 들을 노래 휘성의 인썸니아고요. 역시 저의 처절한 가성, 매력적인 가성을 맛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5846님이 늘 출근길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요. 식디 노래는 정말 언제 들어도 최악이네요. 한 분의 문자예요. 한 분의. 두 줄 보내주셨는데 한 줄과 한 줄입니다. 자, 당근과 채찍이 담겨있는 문자였고요. 인썸니아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은 의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석님 보고 싶어요. 유퀴즈 나갑니다. 유퀴즈. 네, 멋진 의사 선생님 또. 8899님 저희 자매는 드라마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저는 혜수 언니 보고 승무원, 여동생은 마야 언니 보고 보디가드였어요. 지금은 둘 다 직장인이에요. 직장 어디에요? 신사.

0753님 어릴 때 꿈이 백화점 사장이었는데 대학 가서 타협해서 백화점 사장 사모님으로 꿈이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아이쇼핑 좋아하는 애들 엄마입니다. 아이쇼핑 자신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 쇼핑 많이 하세요?

0: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2: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꼭꼭꼭은 장르 가리지 않는 거 아시죠? 함께 부르는 노래, 옛날 곡, 팝송부터 보겠습니다. 많이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첫 곡은 1985년에 나온 We Are The World입니다. We Are The World. 이 곡은 프로젝트 그룹 USA for Africa가 아프리카 기아 구제를 위해서 녹음한 자선 싱글이고요.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공동 작곡하고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을 맡은 곡입니다. 스티비 원더, 레이 찰스, 빌리 조엘 등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말 그대로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러 음악 매체에서도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음악사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제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저도 형아 됐다고 이제 We Are The World 많이 들었고 Heal The World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두 곡 다 마이클 잭슨 작곡일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뭔가 묘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Heal The World는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만 들을 수가 있고 We Are The World는 또 이제 Dream Team의 또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함께 부르는 노래 최신곡은 What's Going On으로 가져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참사와 전세계 에이즈 퇴치 기금을 위해서 엔싱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백스트리트 보이즈, 어셔 등 총 31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수익금을 기부했던 곡인데요. 마빈 게이의 원곡 What's Going On을 여러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함께 녹음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다 함께 부른 노래 올드 앤 뉴 팝송 편 We Are The World, What's Going On 두 곡 듣겠습니다.

세계 사랑받았던 상록수가 22년 만에 새롭게 재탄생됐는데요.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국가보훈처는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새로 녹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020 버전에는 타이거 JK, 레드벨벳, 백지영,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가수 34명이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부른 곡 올드 앤 뉴 가요편 하나 되어 상록수 2020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0: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는 시간 꼭꼭꼭 하나 되어 상록수 2020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소속사 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 함께 부른 곡 올드 앤 뉴. SM 엔터테인먼트는 1999년부터 소속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합동 프로젝트 SM타운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옛날 곡입니다. 2006년 여름 컴필레이션 프로젝트 태양은 가득입니다. 당시에는 강타, 보아, 동방신기, 블랙비트, 천상지희, 다나 등 많은 SM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는데요. SM타운 프로젝트 곡 중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곡 중 하나입니다. 태양은 가득히 먼저 들어볼 거고요. 이어지는 최신곡은 작년에 발매됐던 SM타운 30주년 기념 앨범 수록곡 땡큐입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에스파, 라이즈 SM 아티스트 총 14팀이 대표로 참여를 했었고요. 30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곡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꼭꼭꼭 다 함께 부른 노래들 SM타운의 태양은 가득히 땡큐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북스타그램으로 저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0: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1: 갔어야 했어요.
0: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2: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주말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의 소개 문구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는 수직형 가구를 책꽂이라 부르고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수평형 가구를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책이 우리 삶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0: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현지 식당에서 음식 즐기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대요. 음식이 영어로 푸드잖아요.
1: 네.
0: 여기에 IE를 붙여서 푸디.
1: 저 해시태그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런 인스타그램에 얘기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분도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이 세계 최고의 미식가로 꼽히는 하마다 다케후미의 책이고요. 제목은 미식의 교양입니다.
1: 이야, 진짜. 뭐 근데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딜 가 우리가 이제 사는 곳이 아니라 조금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떨어져서 어딜 가면 음식이야

0: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찰 음식은 그걸 쓰지 않으면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1: 야, 근데 야, 한국의 이 사찰에 두 번이나 찾아가서 그 음식을 맛보려고 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이 음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꼭지에 가면 네. 본인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거잖아. 식당 어떻게 찾아요?
1: 그럼요.
0: 뭐 어떤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1: 귀찮으실 것 같아요.
0: 그런 것도 다 정리되어 있어요. 맛집 선택의 막 기준부터. 본인도 리뷰 사이트도 보고 소셜미디어도 보는데 핵심은 좋은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대요. 우리도 보면 광고가 태반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중에서 이제 팁이 되는 게 팬데믹 전으로 세계 레스토랑 씬이 크게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런 리뷰를 볼 때 5년 전에 다녀왔다. 뭐 10년 전에 다녀왔다. 특히 해외 갔다 온 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뭐 5년 안에 또 그 나라 가서 같은 도시 가서 같은 식당 갈 일은 드물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옛날 리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추억담이기 때문에 실제로 맛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 어, 그렇구나. 어, 여기 이런 꿀팁까지도 들어있군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0: 그리고 미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고가의 비싼 음식, 드문 음식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1: 몇십만 원씩 하는 맞아요. 그런 걸 것 같아요.
0: 자기도 그런 음식을 몇 끼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그래서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는 미식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0: 가수들도 비슷하다, 그렇죠?
1: 아, 그렇죠.
0: 히트곡을 매번 어디 가도
1: 어느 그거를, 행사 가도 그거를 요청하겠죠.
0: 그렇죠. 근데 가수 본인은 사실 좀 다른 노래도 부르고 그쵸. 싶을 텐데
1: 다 내가 애정이 있는 노래인데.
0: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가수를 보러 온 사람은 갑자기 그 노래를 안 부르면 엄청 서운하잖아요.
1: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0: 네, 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 자, 우리가 뭐 한 끼를 때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꼭 우리가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이 먹는 시간만큼은 좀 여유를 갖고 미식을 즐겨보는 게 어떨까?

0: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준 책 미식의 교양에 이어서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을 짝꿍책 어떤 책입니까?
1: 네, 세계 곳곳의 레스토랑을 빠짐없이 다니는 저자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에도 못지않은 분이 있다는 게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분 직업이 특이한데요. 피아노 조율사예요. 그런데 피아노 조율사가 이제 많지 않을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피아노를 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0: 그쵸, 그쵸.
1: 요즘에 디지털도 많이 쓰니까. 이분이 전국 각지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 출장을 가면 그 동네에서 조율 일을 마치고 네. 수첩에 적어둔 맛집들을 찾아가는데 아. 처음에는 중국집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처음 나온 책 제목 자체가 중국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양식집, 세 번째는 국수집 이런 식으로 피아노 조율사의 탐방기 시리즈를 냈어요.
0: 이야... 아니 근데 진짜 뭐 지금 책을 내셨지만

0: 문장을 나누고 싶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어둠은 더욱 많아집니다. 하늘을 꿰뚫을 것처럼 빛나는 순간은 아주 가끔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나이가 들면 어둠에 익숙해지고 어둠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네. 위안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이 있잖아요. 밤이 왜 불안할까? 낮의 시간은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몇 시까지 이거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불안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상대적으로 정해진 게 적어요. 그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는 생각이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도 힘들어요. 네. 밤에만 내 생각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밤이 선생이라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어둠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 구절이 단순히 밤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0: 그렇죠. 우리가 왜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다음 세대나 다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 이 책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아름답고 거룩한 일에 막 다 바쳐서 실패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에 또 뛰어들려고 할 때 만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만 그거 말린다는 거예요. 너 고생 많다고 해봐야 뭐하냐 될 것 같아? 실패라도 그렇게 던져본 사람은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만 나에게 남는 내 인생의 보람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도전을 최대한 응원받고 격려받아서 최대한 노력해보는 것이고
1: 네.
0: 그런 경험이 뭐 성공이든 실패든 지나온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시간들을 잘 돌아보면서 다음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할 때 충분한 바탕과 응원과 격려를 줘야 된다는 거죠.
1: 멋지네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제가 만약에 같은 상황이어도 밤이 선생이다.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이제 김경애님이 어떤 위로를 좀 받으실 것 같으세요?
0: 자, 1번 밤이 불안한

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수원 신갈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북공주 분기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동고속도로나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서 강원권 오가기 수월하고요. 서울 시내 간선도로 위로도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포함해 대부분의 구간에서 흐름 좋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